0: 黑龙江朝鲜语广播
1: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아가는 가을 하늘과 산과 들판의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9월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추구를 지나 가을이 점점 짙어가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 한구석에 아름답고 행복하면서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중에서도 가을이면 유독 그리움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타향에 계시는 분들이 고향의 가을 향수를 달래기를 바라면서 풍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풍까지라라는 속담은 더위와 추위가 절기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봄의 완연함을 뜻하는 춘풍과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추분은 계절의 경계입니다. 이 시기 버섯은 가을 햇살을 듬뿍 받아 향과 맛이 좋고 내고향이 사과배는 달콤함이 일품입니다. 상해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학범 씨는 가을이 되니 고향의 계절 음식들이 먹고 싶다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돌나라 약수를 요청해 왔는데요.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공동한 특점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연기시 공원가에 거주하는 김영학 씨는 인생의 가을 언덕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매일 독서를 견지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학 씨는 노년의 독서는 심신이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게 한다면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독서와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사랑배달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또 어디서 나를 부르?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저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응?

0: 예, 이천공 씨고 맞긴 맞습니다.
1: 네, 불렀어.
0: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틀이 하니까 와다닥 놀라.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랄까?
2: 예?
0: 예?
2: 요거 좀 열어달라고.
0: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2: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0: 열어달라고.
2: 아, 예,
0: 예. 재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습니까? 예?
1: 야, 내 인재편에 내 오늘 그새 어째? 야, 그제? 예? 에이, 정말 땅수!
0: 땅수, 여기, 여기 있습니다.
1: 피해!
0: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님,
1: 어째?
0: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1: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0: 101호로?
1: 야!
0: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0: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렸습니까?
1: 어서!
0: 이거 뭡니까?
1: 아 뭐이겠소? 배달을 먹어야지.
0: 야 배달을 하다하다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 사무 이름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마, 안녕하십니까? 만능 배달입니다.
3: 저기다 넣으셔.
0: 예. 아, 야, 무슨 물?
3: 거기다 놓고 가셔.
0: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3: 예?
0: 여기 와줄 수 있을까?
3: 어째?
0: 아니 저 손님이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3: 요구 사항인데 무슨 요구 사항?
0: 아이 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닥 맞아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 비시벌. 예.
3: 그 사람이 보낼 때가?
0: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3: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0: 예? 아, 남편이니까?
3: 저
0: 버틀비 시집입니다. 예.
3: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0: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3: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예?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0: 예?
3: 내 똑똑히 말해줄게.
0: 뭐?
3: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0: 무슨 거?
3: 단식 하든지 말든지
0: 예.
3: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0: 무슨 거?
3: 맘대로 하죠.
0: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3: 여보 한글 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팡 안에 있는 나그네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0: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3: 또이방 부과?
0: 쟤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단식 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1: 또 무슨 배달?
0: 나오시오. 내가 마셔.
1: 어디 있네?
0: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1: 어디 있네?
0: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똥먹고 싹 바꿔.
1: 야야야야
0: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도 지금 똥먹 만대 하셔. 배달 끝. 버틀비 20원입니다.
1: 시간 네.
0: 버틀비
1: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피드네 정말 이게
0: 어쩌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집어만 좀 가게 했습니다.
1: 자!
0: 예? 어째?
1: 넌 눈이 멀었지? 응? 니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 니 아무 결혼해줬더만 네?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접어도 내 밖에 나가서

0: 열심히 돈 벌어서, 아유. 어?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구분 내려도 잘해야 되지. 이게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해도 뭐 제대로. 여자인데 나선 바보 한국 해도, 응? 나...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니 알몽도 대중국에 한번 싸웠니, 응? 발발이 켜도 니만 낫겠다, 야.
1: 발발이?
0: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니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1: 아, 어쩌라고.
2: 예? 이, 인제 샀다, 얼마나 해?
1: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내야 할까?
0: 저희 저한테 배달해라.
1: 배달해라고?
0: 어,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1: 이건 무슨 계란이 도대체?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바꿔보자. 배달입니다.
0: 야! 아자! 내 니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1: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는 애 니가 저한테 냈지, 응?
0: 니!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배달입니다. 개고 똑똑히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 키워주기만 낫겠다.
3: 아 이제 만능 배달 회사라고 했지?
0: 예.
3: 그 회사 구워 뭐니까?
0: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3: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아니 하겠단 말이지?
0: 아 그게 아니라
3: 내가 좀 의심해서 차핑 올리란 말이야?
0: 야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3: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3: 진짜 마지막 한 번입니다.
0: 그럼 이번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안 되겠을까?
3: 아이,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어떻게 더 강렬하다고?
3: 체력이 좀 소모될 겁니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고. 그냥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3: 거기 저 쌍커이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3: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3: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에.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 해서 뚱째 내놓으셔.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짱포 뭉개놈은 저 삼촌이 어디 갔다 합니까?
3: 뭐시게? 남편이?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3: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3: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사라는데. 삼촌이 또 어째? 이번엔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4: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째?
0: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4: 앉아서 보면 안다고.
0: 네. 그럼 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4: 어?

0: 야, 아, 야. 후! 어, 야, 아, 야, 아, 야. 아, 와, 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아, 아, 아. 야. 끝났니?
1: 완전 끝났습니다.
0: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 거짓 뭐. 네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어,
1: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 못하겠다.
0: 전원이다.
1: 아이 전원이고 이 말이고 못하고.
0: 야야야.
1: 아
0: 아버지.
1: 아 못한다는데.
0: 네 집에 아버지 있지?
1: 아버지 있지 뭐.
0: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관철을 가져와서 막 허물 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1: 누기 무게나는가? 내 어디 가만히 있을까?
0: 누기 누기 내 지금 이게 짱포임 이 박사장님 문제인게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어디 자존심까지 한대 싹 박사장다 모았다
1: 그래 내 어찌입니까?
0: 남자는 뭐야?
1: 남자가 의리지
0: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1: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0: 야
1: 네?
0: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1: 무슨이라고?
0: 조카
1: 삼촌이
0: 조카 조카
1: 네?
0: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백빌리한 물건이 한 무대 있을게다
1: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0: 그거 그래서 네. 당장 달아가서 그래서 빵 볼 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왈왈 다 뒤져버려
1: 알았습니다
0: 아 그래도 조카
1: 네?
0: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1: 생명의 위험까지?
0: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로 완성하겠습니다
0: 조카
1: 에? 야!

Yes.

0: 아이고, 무슨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헐쳐졌습니다. 죽다 썼는데, 모서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내 감상 과연.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 뭐. 저. 아, 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0: 나 닮아.
1: 몇 살인가?
0: 아, 22살이다.
1: 22살?
0: 아, 이제 대학 3학년인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1: 법과?
0: 응.
1: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
0: 어?
1: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2: 또 뭐?
1: 아, 그게 이게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쓴가?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셔.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사고로 병원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결국에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인분들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합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벚꽃이랄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이 아세 손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김미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미선 씨는 가을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더불어 고향의 향수가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 그리워 고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바라볼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꼭 한번 다녀오겠다면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만 바꾸면 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결시의 리미아 씨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계절마다 제철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향 연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연변 산천 쾌지나 칭칭 나네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생각만으로도 왠지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나 힘들 때 고향을 찾으면 위로가 되기에 우리네 마음의 터전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모든 분들의 노력도 알알이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장민호 가수가 부른 대박 날 테다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박 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가 달리기라고 합니다. 어느 소설가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속도를 유지하는 기쁨이 있다. 나를 앞질러 가고 나를 추월해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랑곳하지 않는 단단한 내가 되는 뿌듯함이 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진득하게 끈기 있게 하다 보면 나만의 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바심보다는 여유가, 불안함보다는 믿음이 생길 거고요. 무엇보다 그 일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은 평범해 보여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훌륭한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성 클럽을 꾸준히 애청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이런 노래를 고마움을 담아서 준비했는데요. 임영웅의 노래로 들어볼까요?

무엇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나만의 속도를 찾게 되고 여유와 믿음, 즐거움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새로운 계획과 또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천에 나가다 보면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끈기 있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속도를 찾게 되고 또 여유 있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니나 노 윤수현 가수의 노래였는데요. 네, 참 신이 나는 노래죠. 듣고만 있어도 흥얼흥얼 몸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리상백 작가님의 글 취미로 이룬 꿈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취미를 갖고 살고 있죠.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글쓰기, 가드닝.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낭독을 좋아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혹은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그런 취미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취미가 어느새 인생의 중심이 되고 놀라운 성공의 열매로 맺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작가님, 즉 작품의 주인공도 바로 취미에서 출발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꿈을 이루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연인데요.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리상백 작가님의 글입니다. 취미로 이룬 꿈.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는 취미란 무엇에 마음이 끌려 좋아하게 되거나 흥미를 느끼는 경향성 또는 그러한 활동을 즐기는 습관이나 소질이라고 여긴다. 사람마다 성격이 부동함에 따라 취미도 각양각색이다. 운동, 예술, 습작, 탐험, 수집, 낚시질, 등산, 유람 등 각이한 취미는 사람들

따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게 하고 성과를 거두게 한다. 취미는 어떤 일에 애착을 갖게 하는데 그런 애착과 집념이 성공의 씨앗을 키워주고 성공회로 이끌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취미가 있다 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취미로부터 출발해 한 가지 일에 집념하고 부지런히 탐구 정진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퇴직을 하고 보니 별로 할 일이 없다. 늦게 아침을 먹은 후 집안을 쓸고 닦으며 청소를 하고 오후가 되면 시간을 맞춰 거리를 한 바퀴 돌며 산보를 한다. 저녁에는 옛 직장 동료들과 한 시간 정도 탁구를 치고 돌아온다. 남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장을 넘기며 독서를 하는데 근래에는 오랫동안 놓았던 필을 다시 찾아들고 머리를 쥐어짜며 글을 끄적거려 보기도 한다. 책장에는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사들인 서적들이 빼곡이 꽂혀 있다. 어떤 책은 장서한 지 4, 50년이 돼 누렇게 색발했고 펼치면 책들에서 먼지 냄새가 매캐하게 나기도 한다. 책장의 황금 위치에는 내가 보물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서적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들은 중학교 시절에 문학을 사랑한답시고 독서 필기를 한 수첩 10여 권. 중학교에서 겨편을 잡았을 때 학생들의 장문 지도를 위해 만들어 놓은 학생 장문 관련 서적 10여 권. 그리고 감동 이야기를 수집한 스크래프들이다. 독서 필기에는 어린 시절의 문학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스크래프들 속에는 장문 지도 노하우와 인문 교육의 정수가 녹아있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무척 즐겼다. 그땐 농촌에서 책을 얻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눈에 띄는 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곤 했다. 내가 다니던 편벽한 시골 소학교에서는 그때만 해도 글쓰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문학에 관심이 큰 교원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서법이나 글쓰기 지도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저 순수하게 취미로 책을 읽었다. 독서를 하면서 점차 스스로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 첫걸음이 독서 필기였다. 책에서 나오는 명언, 속담, 성구, 아름다운 묘사와 다양한 수사법들을 나의 독서 필기책에 정연하게 필기했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갔다. 훗날 이렇게 정리한 독서 필기들은 나의 글쓰기에 큰 밑거름이 됐다. 또한 신문과 잡지에 나오는 소설, 동화, 옛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장들을 스크래프했는데 이는 친구들이 자주 빌려가는 인기 있는 과외 독서 자료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꾸준한 독서와 스크래프를 반복하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나의 글쓰기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으며 중학생 때 소설, 동화, 소품문, 민간이야기 등 10여 편의 글들을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다. 30년 전에 교원 사업을 할 때 나의 취미는 학생들의 우수작문과 정감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각종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학생들의 작문들을 모았는데 지금까지 그 량이 수십 권에 달한다. 저녁이면 학생들의 글에 빠져들어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글쓰기 지도를 해줄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수집해놓은 자료들을 학생들의 글짓기 지도에 사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효과가 아주 좋았다. 좋은 글들을 프린트해 학생들에게 나눠줘 읽게 하고 모범 작문을 분석하면서 작문 지도를 했다. 학생들은 과외 시간에 나의 스크래프들을 돌려가면서 읽었고 나를 따라서 스크래프를 하기 시작했다. 결과 학생들의 습작 수준이 크게 제고됐다. 이렇게 수년간 스크래프를 하면서 학생들의 작문 지도를 했는데 여러 신문과 잡지에 학생들의 작문 수백 편이 발표됐고 전국 성급 등 글짓기 경연에 참가해 수십 차례 수상했다. 나는 사업의 수요로 출판사에 전근한 후에도 이런 취미를 견지했다. 나는 중학생들의 우수 작문을 선별해 책으로 묶기 위해 수년간 모아온 스크래프들을 꼼꼼히 살펴가며 괜찮은 문장들을 엄선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타사에 들어갔다. 저녁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총 24만 자에 달하는 분량을 타자했다. 마침내 흥룡강성 조선족 중학생 우수 작문선 편집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지도부에 3,000부를 인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을 때 초판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찍어 다 팔 수 있을까고 우려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10여 년간 교원 사업을 해온 경력으로 나는 이 책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책은 출판에 석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3,000부가 다 팔려나갔다. 이어서 3,000부를 재판했는데 1년 만에 절판됐다. 첩포를 쏘아올리고 자신감을 얻은 나는
두 번째 책 편찬을 구상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의 품성 교양에 관한 책을 편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는 한창 출국 바람이 불던 때여서 편부모 결손 가정 자녀들이 생겨났다. 내 주위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남을 관심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몰랐다. 이런 현실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 하여 나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편찬하기로 작심했다. 그동안 수집한 스크래프들을 다시 꼼꼼히 살피며 자료 엄선 작업에 들어갔다. 저녁 시간과 주말을 할애해 두 달 동안에 총 30만자에 달하는 문장을 타자해냈다. 타자는 그저 기계적인 일뿐만이 아니었다. 자식으로 생겨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자책감,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지 못한 아쉬움,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후회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마음이 힘들기도 했다. 그번에도 지도부에 3,000불을 인쇄하겠다고 청시했고 지도부에서는 흔쾌히 동의했다. 책이 출판되고 발행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폭넓은 독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교원 필독 도서로 지정하고 교원당 한 권씩 마련해줬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품성 교양 과외 도서로 지정했다. 후에 들은 얘기인데 당시 학급 담임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책 속에 나오는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사랑에 관한 문장들을 읽어주곤 했는데 교실은 매번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나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연령대 구별이 없이 모두에게 유익한 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듣기도 했다. 짧은 한 달 사이에 초판된 3,000부가 다 팔렸다. 하여 1년 사이에 세 차나 재인쇄해 발행하게 되면서 당시 조선말 도서 판매 부수 1위로 등극했다. 흥룡강 신문에서는 재인쇄해 발행한다는 소식을 실었고 료령 조선족 문보에서는 학생들의 도서로 선정했다. 취재차로 길림성의 한 수학교에 갔을 때다. 그 학교 보도원 선생님께서 나를 소개할 때 마지막 한 통의 전화를 집필한 편집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자 학생들은 나를 둘러싸면서 너도 나도 사인을 해달라고 책을 내밀었다. 마지막 한 통의 전화는 7차나 재인쇄해 발행하면서 내가 몸담고 있던 출판사 역사상 일반 도서 출판 기록을 세우는 영예를 안았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스크래프들 속에서 문장을 엄선해 모아 3권의 도서를 출간했다. 23만자에 달하는 전국 조선족 수학생 우수 장문서는 6차, 33만자에 달하는 전국 조선족 중학생 우수 장문서는 4차, 26만자에 달하는 파란 사과는 3차 재인쇄해 발행했다. 특히 전국 조선족 수학생 우수 장문서는 매 장문마다 상세한 평어를 달아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리해하고 장문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 내가 이처럼 의미 있는 출판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취미로 시작한 스크래프 덕이었다. 취미가 애착으로 이어졌고
그 애착이 성공의 씨앗이 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가끔 학생들의 장문을 펼쳐보며 위챗으로 당시 제자들에게 그들이 쓴 글을 보내주곤 한다. 이제 제자들은 3, 40대가 됐고 남편이나 아내, 자식과 함께 읽으면서 즐거웠던 학생 시절을 추억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기들도 간직하지 못한 장문을 수십 년간 보관해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어느 한 번은 상해 거주하는 한 퇴직 교원으로부터 자기가 20여 년 전에 지도에 발표한 해뜰날이라는 학생 장문 한 편을 찾아줄 수 없냐는 부탁이 왔다. 제자의 결혼식 축사를 하게 됐는데 꼭 이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지라 전국 조선족 중학생 우수 장문선에 수록된 그 장문을 제껏 찾아 보냈다. 그 지인은 가물 끝에 담비를 만난 기분이라며 학생들의 글짓기를 위해 몇십 년간 로심초자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취미로 시작한 스크래퍼를 통해 나는 오늘도 삶의 보람을 톡톡히 느끼고 있다.

거더원의 아침 편지. 일상을 꿰뚫어 본다. 일상은 평범해 보입니다. 잠자고 밥 먹고 일하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예술이 숨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나의 일상을 꿰뚫어 보면 글이 그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적이 보입니다. 어떠세요? 깊숙한 곳까지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글인데요. 그냥 평범한 일상, 잠자고 밥 먹고 일하는 이런 반복의 연속.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꿰뚫어 보면 그 자체가 예술이죠. 그 안에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아, 이런 기적을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을 우리는 지금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은 한번 훅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네, 한 번 더 음미해보고 이러다 보면 마음까지 훈훈해지면서 살아있음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짧은 글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 58분 지나가고 있네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윤옥입니다. 네, 조시아 베커의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공허하고 덧없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누가 칭찬하든 말든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둔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시선은 언제나 타인에게 맞추어질 것이고 목마르게 남의 인정을 구걸하는 상태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며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을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오늘의 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201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올가 토카르추크와 그림 작가 요안나 콘세이오의 작품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올가 토카르추크와 볼로냐 라가치 수상 작가 요안나 콘세이오가 잃어버린 영혼 이후 5년 만에 함께하는 후속작입니다. 네, 전작 잃어버린 영혼을 출간 이후 두 작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였는데요. 글작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소통의 부재를 다룬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201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영혼의 시간을 섬세하게 고려냈던 요안나 콘세이오는 그림책, 산문,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작업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잃어버린 얼굴 두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주목하는데요. 얼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가 토카르추크의 날카로운 시선과 요안나 콘세이어의 재치있고 독창적인 그림은 순식간에 독자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아주 기이하지만 또 어딘가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그곳으로

네, 그럼 책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얼굴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근사하게 포장된 사진석에서 점점 사라지는 나 자신. 익숙하고 낯선 허구의 세계. 연기처럼 퍼지는 서늘한 감정들. 책장을 넘기면 누군가의 앨범을 펼친 듯 사진들이 겹겹이 등장합니다. 갓난 나이 때부터 시간이 흐르며 성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빛나는 눈, 선이 예쁜 코, 도톰한 입술을 가진 그는 무척이나 또렷한 사람입니다. 또렷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하는 자신의 얼굴을 항상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시와 유적지, 구름과 바다, 숲과 차와 사람이 가득한 거리, 부러울 것이 없는 그의 사진이 인터넷을 떠돕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이 흐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눈, 코, 입에서 시작된 변화는 점점 얼굴 전체로 번져 얼룩처럼 희미해집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렷한 사람. 좌절한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얼굴을 되찾기로 다짐합니다. 얼굴을 파는 밀수품 거래인에게 다시 또렷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뒤 평생 모은 돈으로 얼굴을 구매하는 우리의 주인공. 과연 그는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대의 모습을 그린 섬뜩한 상상력. 보여지기 위한 삶의 경정을 올리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201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올가 토카레츠크와 그림 작가 요안나 콘세이어의 작품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역시 올가 토카르츠크와 요한나 콘세이어가 잃어버린 영혼 이후 5년 만에 함께한 후속작입니다. 이 작품은 한 남자에게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을 통해 현대인들의 부풀려진 자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보다는 얼굴을 더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존재보다 겉모습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온전한 나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요한나 콘세이어의 그림은 자유롭고 위트 있습니다. 허구의 세계를 아주 농청스럽게 그려냅니다. 또렷한 사람의 앨범을 구경한 독자는 그가 방문했던 화려한 장소들과 건조하고 고독한 일상을 번갈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나 콘세이어는 실제로 이 책의 그림들을 세계 여러 장소에서 그렸습니다. 네, 프랑스의 라셀 생클루, 폴란드 니에미차, 이탈리아 사르메데, 그리고 포르투갈 오비두스 등 여러 곳이 작품석에 담겨 있습니다. 무서운 영화처럼 서늘하면서도 르포를 마주한 듯한 씁쓸함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작가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저자 올가 토카르투크는 1962년 1월 29일 폴란드 슐레호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화와 전설, 비망록 등 다양한 장르를 차용한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실존적 고독, 소통의 부재, 불멸을 향한 욕망 등을 특유의 예리하면서도 섬세한 시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 타자를 향한 공감과 련민은 토카르투크 작품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등단 초부터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1953년에 펴낸 첫 장편인 책의 인물들의 려정은 폴란드 출판인 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혔습니다. 네, 1997년에는 40대 이전의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인 코시치 엘스키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선적 혹은 연대기적인 흐름을 따지지 않고 짤막한 조각글들을 촘촘히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빚어내는 특유의 스타일은 1998년에 낮의 집, 밤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방랑자들을 발표해 2008년 폴란드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니케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 발표한 추리소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2017년에 아그 니에쇼카 홀랜드 감독의 영화 흔적으로 각색돼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에 발표한 역사소설 야쿱의 서로 또 한 번의 니케상과 스웨덴의 쿨트리 후세트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의 그림을 맡은 요한나 콘세이오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며 2018년 잃어버린 영혼으로 픽션 부문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얇은 연필선을 쌓아올려 완성하는 작가의 그림은 이야기를 가장 섬세하게 포착해 은유적으로 표현해냅니다. 네, 특유의 고요하고 다정한 감성이 담긴 작품들은 출간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품으로는 그림책으로 빨간 모자, 백조 왕자, 아무개 씨의 수상한 전여, 천사의 구두, 잃어버린 영혼, 그림 산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201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글작가 올가 토카리추크와 그림작가 요안나 콘세이어의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올가 토카리추크는 자신의 전공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소설, 산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소통이 없는 현대의 모습을 섬세하게 다루어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사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인간 내면에 가닿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안에 담긴 깊은 통찰과 철학적인 사고, 올가 토카리추크는 이야기합니다. 익숙해지지 말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시간은 아무렇게나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지 속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닌 이로 가는 나의 진짜 모습을 되찾고 나만의 모습과 삶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내가 되길. 네, 진정한 나와 나의 삶을 누리는 매일매일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그림책 잃어버린 얼굴을 추천합니다.

네, 정글 공유 시간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는 싱싱한 나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싱싱한 상추쌈 하나만으로 밥 한 그릇은 뚝딱입니다. 네, 오늘은 정금하님의 낭독으로 시골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으로 꼽히는 오리 구이마서도 얇은 떡에 싸먹지 않고 그냥 고기만 집어서 양념에 찍어 먹었다. 한 손으로는 잔을 들어야 하는데 두 손을 다 써가며 안주를 만든다는 게 귀찮았다. 시골에서는 어머님들이 마을 뒷산을 찾아 나물 캐러 갔다. 여러 가지 나물이 많았는데 어떤 나물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어떤 나물은 이름이 표준이 아닌 것 같아서 애우기 어렵다. 다른 일상 언어는 사투리도 구수하지만 나물 이름만은 함부로 지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에 남은 게 취와 고사리다. 고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걸로 기름곱이라는 것도 있었다. 나물을 캐는 계절에 산에는 벌레도 많다. 그 중에서 진드기라는 벌레가 제일 무서웠는데 사람들은 어예라고 했다. 사람의 살에 붙어서 파고들어가는 벌레인데 몸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 속에 파묻히면 그때는 사람이 죽는다고들 했다. 한 반쯤 살이 파고든 진드기는 손으로 잡아당겨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담뱃불로 지져서 스스로 나오게 하는 토방법도 썼다. 사실 독으로 지면 뱀이 제일 무섭지만 시골에서는 그보다 못지않은 게 거머리와 진드기다.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와서 몸에 붙어있고 그 뒤로 계속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데서 몸이 더 오싹해난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른들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무서운 벌레라는 인식이 박혔다. 방지하는 토방법이 있었으니 산에 가기 전에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진드기가 그 냄새를 싫어해서 범접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산에 가기 전에는 예방약을 먹듯이 반드시 마늘 몇 조각을 씹고 가야 한다. 그 지독한 진드기도 막아준다니 마늘 또한 얼마나 독한 속성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도 그걸 아침에 먹고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있다. 그렇게 진드기가 잘못 박히면 생명의 위험도 있다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채집해온 쥐는 오로지 쌈을 싸먹는 용도로 밥상에 오른다. 곰취와 참치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나는 어른들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그냥 내 입맛으로는 덜 쓴 게 좋았지만 어른들은 더 쓴 것이 몸에 좋다며 극력 추천했다. 시골의 밥상에서 쌈을 싼다고 해봐야 내용물이란 밥 위에 파나 마늘을 얹고 장을 찍으면 전부였다. 지금처럼 삼겹살을 비롯해 여러 가지 내용물을 얹어서 입에 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풍부하게 쌀 식자재가 없었다. 하지만 그냥 밥에 간장을 찍어 넣어도 쌈은 쌈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했다. 보쌈이란 말은 한식이 들어오면서 처음 들었다. 비계가 붙은 삶은 고기는 공통 분모로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데친 양배추나 깻잎, 상추, 취나물, 미역 등으로 쌀 수 있는 껍질들이 다양하게 올라온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서 싸 먹을 수가 있다. 시골의 단촐함에 비하면 한 접시에 담긴 작은 쌈 뷔페라고 할 정도로 선택이 다양해졌다. 근데 안에다 무엇을 집어넣고 싸든 나중에 꽁꽁 마무리만 하면 다 같이 입안으로 들어가고 서로 교차되고 엉키면서 복합적인 맛을 형성한다. 다른 요리처럼 이것저것 순서대로 입에 가져다 넣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쌈 앞에서는 모든 식자재가 평등하며 선호 순서에 서열도 없다. 무슨 맛이든 동일하게 감싸주는 포용력을 가진 음식이다. 지금은 맛으로 먹지만 음식이 귀했던 시골에서는 부실한 밥상의 허전함을 미봉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다. 쌈만 있으면 국이나 기타 지지고 볶는 요리가 없더라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 쌀밥에 장이나 간장만 있어도 된다. 나중에 금방 배고프더라도 당시만은 맛있게 한 때를 먹을 수 있는 자아 마취의
음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주는 산에 가서 겨우니 귀하다 치더라도 불기라고 했던 상추는 마당에 나가면 쉽게 따올 수 있었으니 쌈은 그야말로 허물이 없는 음식이었다. 지금처럼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손으로 입을 가리랴 볼을 관리하랴 바쁘게 움직이면서 고급스럽게 먹는 음식이 아니다. 그런 만큼 더 서민적이고 생활에 가까운 음식이었다. 먹다가 넘쳐나 입술 사이로 밥알이 떨어져도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나는 그 나그네가 입안에서 상이 무릎에 떨어지니 그걸 다시 손가락으로 집어서 입안에 넣던 게 잊혀지지 않는구나. 애삼촌이 트럭기사와 함께 우리 마을을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때 드시고 갔을 때 생겼던 사소한 장면을 할머니는 두고두고 외우셨다. 이 기사는 한적이었는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바지에 떨어진 장까지 다시 주워서 입에다 넣었을까. 시골에서 쌈은 그런 존재였다.

네, 무엇이든 포용해주는 쌈. 그야말로 허물이없는 음식이네요. 네, 시골쌈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소라님의 낭독으로 기와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끼와 집이란 말을 오랜만에 들어봤다. 귀농한 사람들이 시골에다 산뜻하게 끼와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충동도 느낀다. 고향을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골은 거의 대부분이 표집 지붕이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한다. 그 작업을 이용을 얻는다고 했다. 표집으로 옮진 만큼 썩기도 하고 바람이 날리기도 해서 유효기가 오래가지 못한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기술 노동이었다. 촘촘히 잘 온지 않으면 비가 샌다. 또 지붕의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볕집에 미끄러지면서 락상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맘때면 할머니는 많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붕을 예의주시했다. 후에 마을의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일손이 생장한 가정에서는 공수라는 걸 많이 벌어서 기와를 얻는 집도 있었다. 그런 집은 마을의 리정표 역할을 한다. 혹시 타지 사람들이 와서 길을 물어도 기와집의 어느 쪽이라고 알려준다. 나도 기와집이 무척 부러웠지만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은 구조상 볕집 비용을 받아 당할 수 있게만 설계돼 기와를 얹으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 집은 타지에서 이주해 오다 보니 이사온 마을에서 집을 새로 지어야 했다. 지금처럼 노동자들이 따로 있고 장비가 구존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주로 외갓집의 장정들이 불운천리 달려와서 지었다. 마을에서 목순 일을 좀 하시는 분들도 제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많이 도왔다. 인심이 좋았던 시골에서는 다 모보수 노동이다. 기껏해야 때를 한다고 해서 밥 한 끼를 대접하면 끝이다. 볕집 이용에는 탈곡이 잘 되지 않은 나달이 붙어 있었는지 닭들이 종종 날아올라갈 때가 있었다. 그럼 어른들은 불길한 징조라면서 어떻게든 쫓아서 내려오게 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아주 드물었지만 달기 한번 덩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 서 있으면 어린 나로서

자립하지 못하고 누워서 고생했고 아버지가 일찍 가신 게 다 그 탓이라고 했다. 세상이 막막하니 어디에든 비빌 언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과 의탁이 외동아들인 나였다. 엄마의 고생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이 언급했으니 다시 반복하지 않지만 시골에서 한 여인의 몸으로 남의 자식 못지않게 새끼를 키운다는 게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아니었을 것이다. 엄마가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목청껏 노래도 불러보고 몰래 눈곱도 찍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그렇게 초가집은 그 안에서 살았던 여러 식구가 다 떠나갈 때까지 기와집으로 바뀌지 못했다. 시집을 간 고모들은 다른 마을에서 기와집을 지었고 엄마는 무작정 도시로 진출해 기약 없는 새집살이를 시작했다. 오막살이도 제 집이 제일이라더니 새집의 서러움이 그 도리를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다. 말이 도시지 외곽의 마을에 새집을 맡았으니 원래 초가집보다도 훨씬 작고 허술했다. 엄마로서는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밥을 해먹이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그것 외에 다른 걸 따질 여유가 없었다. 도시에서 살다가 나중에 귀농해서 땅도 널찍하게 차지하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마을 원주민의 감수는 어떨지 모르겠다. 도시에서 누릴 편리함을 다 누리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난 뒤 이제 와서 조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사이 오로지 농사만 지으면서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로파심이다. 단돈 3,000원에 팔려간 시골의 초가집은 끝까지 기와 한번 얹어보지 못하고 고속도로가 마을을 지나가면서 재개발에 들어갔다. 이제 도시에서 기와보다 훨씬 비싼 사람들을 5층에다 얹고 아파트라는 데서 살아가지만 기와집에 대한 동경은 여직 남아있다. 기억이 실물보다 훨씬 비쌀 때가 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브리에나 유스트의 나를 지켜내는 전습 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또 다른 자기 파괴 행동은 온갖 일에 매달려 결국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늘 바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놓치고 만다. 극도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는 이들도 사람들에게 바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미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현대생활이 실제로도 분망하고 바쁘지만 입놀림이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관리가 곧 인생관리고 또 하나의 자기관리 방식입니다. 건강과 성공도 자기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 만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만땅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 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 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 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 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 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 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대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지의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 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하얼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기업과 스마트 기술기업, 농업연구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흑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흑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흑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고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의 기업 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 푸조파 수석 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흑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 성은 한갱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표 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얼빈 수하 등지의 일부 저속표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표 가을 고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 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 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걸춤 공연, 민속 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 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지었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각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 체험 전시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 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6번째 시간입니다. 유키영의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다.
1: 난 이제야 우리들 사이에 공통한 언어가 없다는 걸 알았어. 조부동호, 내가 동무한테 솔직히 말해주지. 동무는 정치위원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고 상급에서도 동무를 써주지만 동무는 정치위원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며 더욱이는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단 말이오. 동무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난 기분이 좋지 않소.
0: 말을 마친 유키영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조부의 얼굴은 험하게 굳어졌다.

0: 류키 형이 나간 지 두 시간쯤 되었을 때.
1: 보고, 정치원 동지. 이영 지도원 이방정입니다.
2: 무슨 일이요?
1: 류키 형이 방금 전에 보초 순찰을 나갔다가 동부청에 맞았습니다.
2: 뭐요? 그래, 크게 다쳤소?
1: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다른 곳은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지금 어디에서?
1: 총을 맞은 자리에서 눈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2: 빨리 조치를 취하.
1: 이미 분부하여 한쪽으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위원 동지가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또 다른 일이 있어?
1: 일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알 겁니다.
2: 알았어. 지금 곧 가겠소.

0: 주부를 맞이했다.
1: 그래, 특무놈을 붙잡았어?
2: 특무놈이요?
1: 류키양이 특무에 총이 맞았다고 하지 않았소?
2: 자기 절로 자기 다리에다 총을 쐈는데 붙잡긴 뭘 붙잡는단 말입니까?
1: 어? 자기 절로 쐈다고?
2: 네.
1: 그게 정말이요?
2: 네, 맞습니다.
1: 무슨 근거가 있어?
2: 이런 일은 저희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쏘다 보니 총자리가 시커멓게 됐더군요.
1: 군의동무.
3: 네.
1: 군의동무 보기에도 그랬어?
3: 네. 그 자기 절로 쏜 것이 확실합니다.
1: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오. 이런 일은 허투루 다루어서는 안 돼요. 좀 더 확인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장악하오.
2: 아니, 그 이상 더 확실한 근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물론 류키영이 등부의 발자국을 위조하느라고 애썼지만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런 건 밀림 속에서 일본 놈들과 싸울 때 많이 겪어봤지요. 그 겁쟁이가 머리를 쥐어 짜느라고 했지만 경험은 없더군요.
0: 보이 고장의 말을 들은 주부는 화가 치밀어 집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한창 가사를 떨던 류키영은 주부를 보자 점점 소리를 높였다.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치원 동지, 저런 인간은 어쩐 이렇게도 운수가 사납습니까? 새로운 작전이 막 시작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난 전투에서 시련을 겪고 잘못을 시작하기로 굳은 결심을 다졌는데 그 개같은 정부놈의 총에 맞아 이렇게 거꾸러졌습니다.
1: 내가 어디 한번 보기요.
0: 주부는 류키영의 녹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보이 고정과 군의 말대로 장단지가 시커멓게 되었다. 주부가 자기의 상처를 관심하는 줄 알고 류키영은 계속 떠벌렸다.
4: 난 왜 이렇게도 재수없는 놈입니까? 정말 뜻밖입니다.
1: 수치도 모르는 놈.
0: 주부는 단호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밖에 나왔다.
1: 얼른 위생대로 데려가. 저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토론하겠소.
5: 저 담가 대원 동무들이 담가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6: 제 발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2: 난 현명하러 왔지 저런 겁쟁이를 나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7: 아, 저도 담가가 더러워질까봐 저런 인간은 나르지 못하겠습니다.
5: 나르긴 뭘 나른단 말입니까? 에? 저런 인간들은 후방으로 간다는 소리만 나면 벌벌 기어서라도 얼마든지 간단 말입니다.
1: 어서 날라들 가오.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겠소?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법이오.
7: 그럼 들어가시오.
2: 여기요.
0: 담가 대원들이 류키영을 위생대로 들어갔다. 주부는 이영 교도원 리방정을 찾았다.
1: 내 생각이 짧았구만. 난 그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미처 몰랐소.
5: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끝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감직되어 6년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를 찾아가 타이르고 유안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는 모든 것이 철저히 끝났으니 자기를 관계하지 말라고 약심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어쩌면 갑자기 이럴 수 있습니까?
1: 그렇소. 개인주의자의 끝장이 바로 그렇소.
0: 주부가 무거운 마음으로 탐부로 돌아왔을 때 정찰병들이 이미 돌아왔다. 그들은 온몸에 눈을 흠뻑 들쑤고 있었다.
1: 돌아왔구만.
5: 네, 금방 돌아왔습니다.
1: 그래, 정황이 어떻소?
5: 정치위원 동지, 문제 없습니다.
1: 그럼 강보판도 얼어붙었소?
8: 네, 얼어붙었습니다.
1: 두텁게 얼어붙었소?
5: 아, 그럼요. 우린 강보판까지 기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우리 얼음이 10개

0: 얼어서 강물에 빠지면 어쩔까 하고 속이 좀 둥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발로 굴러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당 굴러봐도 끄떡없습니다.
1: 바로 그때 포탄이 날아와 터졌습니다. 달래가 보니까 얼음구멍으로 물이 솟고 졸랐습니다. 얼음구멍에 손을 넣어보니 반자남짓이 얼었습니다.
0: 네, 사람은 물론 대포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2: 됐어. 그 혹시 동무들은 강 저쪽까지 가봤소?
0: 아유, 가보고 말고요. 우린 강이 잘 얼지 않았으면 어쩌나 해서 강 저쪽까지 기어갔습니다. 그 몸이 막 얼어들어서 견딜 수 있어야죠, 이거.
1: 일어서서 손을 비비며 몸을 움직이고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목표가 폭로될 수 있게 주의를 겨우 참아야지요.
2: 훌륭아, 이 정황을 인차 사부에 보고해야겠소. 동무들은 식사를 하고 푹 쉬어.
0: 네, 알겠습니다.

0: 허성은 옹근 한 해 겨울을 야전병원에 갇혀 있었다. 그동안 그는 두 차례의 작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새로운 집단군이 이미 국내에서 떠났고 붉은 3년도 새로운 전사들로 보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구나 참지 못했다. 그는 원장과 끈질긴 입씨름을 한 뒤에 끝내 퇴원 비준서를 받았다. 곽상이 부대로 떠나려고 할 때 양설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1: 벌써 떠나려고요?
2: 벌써라니. 한 해 요를 꼼짝 못하고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몇 차례의 큰 작전에도 참가하지 못해 속이 수세나서 죽을 뻔했는데도.
1: 어느 날 떠나려고요?
2: 한시가 급한데 어느 날은 무슨. 오늘 저녁에 떠나겠어.
1: 뭐가 그리 급하나요?
2: 나 한시가 급하. 그런데 나하고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1: 하려던 말을 잊었어요.
2: 그럼 난 돌아가서 짐을 꾸려야 했어.
1: 아이 참, 왜 그렇게 서둘러요? 지난 몇 달 동안
2: 아, 지난 몇 달 동안 뭐? 아,
1: 지난 몇 달 동안에 동문 절 도와서 많은 일을 해주었어요. 그걸 어떻게 감사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2: 할 말이란 게 고사 그거요?
1: 그래요.
2: 그것뿐이요?
1: 그렇다는데도요.
2: 아, 알았어. 나 이 길로 돌아가서 짐을 꾸리겠어.
1: 아, 꾀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동문은 금덩이이고 난 파철동이라 말이에요. 난 눈이 멀었댔어요. 주제넘게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0: 말을 마친 양설은 자기 서름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당황해 난 곽상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양설에게 주었다. 바로 그때 소나무 뒤에서 그들의 일거일동을 훔쳐보던 서방은 곽상이 손수건을 건네주는 걸 보고 드디어 웃음을 참지 못한 것이다.
3: 아니, 저 괘씸한 괘씸해? 너 거기서!
4: 언니 잘못했어요.
3: 잘못했다면 나야. 너 오늘 혼나봐라. 서지 못해!
0: 저녁밥을 먼저 먹은 곽상은 저녁 해가 아직 한 발이나 남았을 때 길을 떠나려고 서둘렀다. 간호원 류꼬마가 그를 만류했다.
5: 아, 병원 지도부에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려고요?
2: 난 병원 지도부에 떼지를 써서 겨우 퇴원 증명서를 받아냈어. 그런데 떠난다고 인사까지 하느라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저녁에 떠나지 못할 수도 있어. 난 누구도 몰래 가만히 떠나려고 했는데 조금 말을 만났구만.
5: 아니,

0: 그래도 렐 떠나요. 부상병들을 싣고 오는 차가 렐 아침에 오겠는데 그 차에 앉아가요. 그러면 다리품도 덜고.
1: 아니요. 여러 달 동안 치료하느라고 운동을 하지 못해 체력이 많이 떨어졌으니 다리 힘도 올릴 겸 걷겠어.
0: 아니 여기서 전선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렇게 먼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1: 한 50리쯤 걷다가 자동차를 타도 돼요.
0: 그럼 조심해서 잘 다녀가세요.
1: 그동안 의무 일꾼들과 간호원 동무가 수고 많았소. 이제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걸로 보답하겠소.
2: 길을 떠난 곽상이 몇십 리쯤 걸었을 때 탄약과 식량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북에서부터 꼬리를 물고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곽상은 체력이 딸리는 감을 느끼자 짐차를 잡아탔다. 자정이 넘어 자동차 행렬이 송가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곽상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1: 왜서 차가 멈춰섰습니까?
3: 폭탄의 길이 파괴되었어.
1: 아니, 낮에 비행기도 오지 않았다는데 이 폭탄의 길이 파괴되다니요?
4: 오늘이 아니라 어제요.
1: 어제?
4: 어제 미국 놈들이 시한탄을 떨궜는데 그 시한탄이 무시로 터진단 말이오.
1: 아, 시한탄이요?
4: 그래. 시간을 정해놓고 터지는 폭탄인데 어느 때 터질지 모르지.
1: 시한탄이 얼마나 됩니까?
5: 아까 한 100여 개가 잘 되는데 저 앞에 4차에 놀려서
3: 뚫고 나갈 수 없을까?
4: 바로 저게 시한탄이 터지는 소리요. 몇 분에 한 번씩 저렇게 터진단 말이오.
1: 저와 같이 저 앞에 좀 가봅시다.
3: 에이, 가봐도 어쩔 수 없을 거요. 길량 옆에 시한탄이 한번 쭉 갈려서
4: 여기 말 그대로 죽음의 지대요.
1: 동무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정찰해보고 오겠습니다. 선전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5: 오오오, 마침 내게 선전지가 있어.
2: 곽상은 선전지를 비춰들고 두 운전수와 같이 시한탄이 널려있는 죽음의 지대로 들어갔다. 다리 굴 어구에 이르러 보니 시한탄 세 개가 박혀있었다. 곽상이 시한탄 쪽으로 접근했다.
3: 가지마, 가지마.
1: 왜 그럽니까?
3: 아이고, 이거 새 군복을 입은 걸 보니 신입대원 같은데. 동문 경험이 없어서 안 돼요.
4: 이건 아이들 장난이 아니요.
1: 전 이전에 지뢰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3: 아니, 그럼 신병은 아니겠구만.
1: 전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4: 오, 그 세군복을 입은 걸 보고 그냥 신병인가 했더니.
1: 제가 가보겠습니다.
2: 곽상이 선전지를 비추면서 시한탄 세 개가 있는 옆을 지나 다리굴에 들어섰다. 곽상은 돌을 집어들고 시한탄 앞부분에 박힌 나사모 대가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계속 두드렸다. 드디어 나사모 대가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틀어보니 나사산이 드러났다. 그는 안에서 용수철을 꺼내고 격침을 뜯어버렸다.
1: 이놈이 비록 선진적이라지만 원리는 지뢰와 비슷하구나.
2: 첫 번째 시한탄을 해제한 후 곽상은 열주머니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큰 길 가까이에 박혀있는 시한탄 몇 개를 더 뜯어버리고서야 발길을 돌렸다.
3: 아이, 그래, 어떻게 됐어?
1: 시한탄을 해제했습니다.
3: 아니, 아무런 도구도 없이 시한탄을 해제했단 말이오?
1: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뢰와 시한탄은 원리가 같습니다.
4: 그래, 뭘로 해제했어?
1: 돌로 시한탄 대가리를 두드리니 나사가 부러지더군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용수철과 격침을 뜯어버렸지요.
5: 오, 그럼 시한탄이 폐물이 되겠구만.
1: 그렇지요. 격침이 없으면 시한탄은 영원히 불발탄이 되는 겁니다.
6: 이야. 아, 누가 저 동물을 신병이라고 했나? 이제 보니 적어도 반장이 아니면 로뱅이 틀림없다니까.
4: 맞아.
5: 항일 전쟁과 해방 전쟁에 참가했으니 로병은 물론
7: 아마 연장쯤이야 되겠지. 아,
8: 그래, 그래, 그래, 그래.
3: 동무 이름이 뭐요? 동무는 어느 부대요?
1: 그걸 알아서는 뭐라게요?
3: 이제 전선에 나가면 인차 동네 부대 편지를 쓰겠소. 동무가 공을 세웠다는 편지를 쓰겠다 말이요.
1: 그런 편지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 한참 시한탄을 제거하느라 땀을 뱉더니 이 담배 초기가 납니다.
7: 담배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긴장도 풀 겸 즐거 피하라고.
1: 네, 고맙습니다.
2: 시한탄을 제거하고 시한탄 폭격에 배운 웅덩이를 메우자 자동차 대열은 계속 남쪽으로 질주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3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아가는 가을 하늘과 산과 들판의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9월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추구를 지나 가을이 점점 짙어가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 한구석에 아름답고 행복하면서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중에서도 가을이면 유독 그리움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타향에 계시는 분들이 고향의 가을 향수를 달래기를 바라면서 풍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풍까지라라는 속담은 더위와 추위가 절기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봄의 완연함을 뜻하는 춘풍과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추분은 계절의 경계입니다. 이 시기 버섯은 가을 햇살을 듬뿍 받아 향과 맛이 좋고 내고향이 사과배는 달콤함이 일품입니다. 상해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학범 씨는 가을이 되니 고향의 계절 음식들이 먹고 싶다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돌나라 약수를 요청해 왔는데요.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공동한 특점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연기시 공원가에 거주하는 김영학 씨는 인생의 가을 언덕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매일 독서를 견지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학 씨는 노년의 독서는 심신이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게 한다면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독서와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사랑배달을 요청해왔는데요.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또 어디서 나를 부르는?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지금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3: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왔다닥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나. 야! 아! 어찌랄까?
4: 예?
3: 예?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3: 열어달라고.
4: 아, 예.
3: 아이, 재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습니까? 네?
4: 야, 네, 뭐, 내, 이 내 편에 내 오늘 그새, 어째? 야, 그새? 네? 에이, 정말. 딴지!
3: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4: 피해!
3: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님.
4: 어제
3: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3: 101호로?
4: 야!
3: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3: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들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였습니까?
4: 어서!
3: 이거 뭡니까?
4: 아, 뭐이겠어? 배달할 먹어야지.
3: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에, 에. 안녕하십니까, 맞는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3: 예. 아, 야, 무슨 물.
5: 거기다 놓고 가셔.
3: 아이, 그래, 그래.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예?
3: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어째?
3: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5: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3: 아이, 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씹어. 예.
5: 그 사람이 보낼 때가?
3: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5: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3: 예? 아, 남편이니까?
5: 저
3: 포털비 씹어입니다.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5: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3: 에?
5: 내 똑똑히 말해줄게.
3: 뭐?
5: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3: 무슨 거?
5: 단식 하든지 말든지
3: 에?
5: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똑 먹으면 맘대로 하죠.
3: 무슨 거?
5: 맘대로 하죠.

0: 가우째니까 핸드폰 바꾸고 해서 바꾸고 내가 감사하고 은나는 포토인데 내가 우째 그러니까
1: 여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팡 안에 있는 나그네 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0: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1: 에? 또이방 부과?
0: 저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다시 가든지 배달 함뜩했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0: 나오시오. 네가 마셔!
3: 어? 어디 있는
0: 네.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동방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3: 어디 있는
0: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똥먹고 싹 바꿔.
3: 야.
0: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먹 만대 하셔!
3: 배달 끝! 버터비 20원입니다. 네.
4: 시가
3: 버터비
4: 굶어 죽던지 말던지
2: 일일 피디네 정말 이게
0: 어쩌라고?
2: 아우
0: 계속
2: 올라가다 보더리 배달 하나 더
0: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2: 자!
0: 예? 어째?
2: 내 눈이 멀었지 네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 하고 결혼해줬더만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접어도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공대라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서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이어지는데 나선 바보 한국에 해도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몸으로 대중국에 한번 싸웠니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0: 어쩌라고
3: 이인대 샀다 얼마나 해?
0: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2: 저희한테 배달해라
0: 배달해라고?
2: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0: 이건 무슨 계란이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바꿔보자 배달입니다 깨! 아자! 내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는 애 니가 잔치를 했지, 응? 니!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줘, 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니! 개고! 똥똥이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렇게 왔는지 만났겠다! 어째랄까?
1: 전화입니다.
0: 예?
1: 배달 하나 더 해주세요.
0: 아, 저는 나 실수다.
1: 배달 하나 더 해주세요.
0: 머리털이 싹 빠졌는데 배달을 어떻게 할까?
1: 이제 예. 만능배달 회사라고 했지?
0: 예.
1: 그 회사 구 어머니까?
0: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1: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안 하겠단 말이지?
0: 아, 그게 아니라...
1: 내가 이제 오실이나 차핑 올리라고
0: 야, 예? 그게 아니라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1: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1: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0: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안 되겠을까?
1: 아이,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1: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고. 그냥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1: 거기서 쌍펄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1: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1: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네. 납작하게 뚱째내 놓으셔.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쌍펄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서 합니까?
1: 뭐시게? 네. 남편이?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1: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1: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0: 야, 저, 아이고, 오지, 니 마사람인데.
1: 삼촌이, 또 어째? 이번엔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그러니?
1: 아구야.
2: 어째?
1: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2: 앉아서 보면 안다고.
1: 네. 겜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완전히 끝났습니다.
1: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지 뭐. 네 배달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어.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만 못하겠다.
1: 전원이다.
0: 아이 전원이고 이 말이고 못하고.
1: 야야야.
0: 아 어째? 아 못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 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 있게? 니 가만 있게?
0: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 있을까?
1: 그게 나, 그게. 에? 내가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장님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장에다 모았다.
0: 그래 내가 어쩌면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는 의리지.
1: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네?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 얘기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네?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네. 택배를 한 물건이 한 무대에 있을 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을 테다.
1: 그거? 그래서 네. 담당 따라가서 그래서 네. 빨 뽈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0: 알았습니다.
1: 아 근데 조카 네?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0: 생명의 위험까지?
1: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0: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1: 조카.
0: 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무슨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벌채했습니다. 죽다 썼는데 모서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내 감상과야.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이 뭐 저 아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0: 나 닮아 잘생겼다.
1: 몇 살인가?
0: 아 22살이다.
1: 22살?
0: 아 이제 대학 3학년인 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효과. 야, 때다 나오나. 아저 삼촌이 어? 아, 그리고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1: 떠모.
0: 아 그게 이게 이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습니까? 겨우 빨리 저 짬뽕 안에서 집으로 들어오라죠.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후회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기랍니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관이랄 참가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아세 손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아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김미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미선 씨는 가을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더불어 고향의 향수가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 그리워 고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바라볼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꼭 한번 다녀오겠다면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만 바꾸면 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결시의 리미아 씨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계절마다 제철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향 연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연변 산천 쾌지나 칭칭 나네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나 힘들 때 고향을 찾으면 위로가 되기에 우리네 마음의 터전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모든 분들의 노력도 알알이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시각적인 경험이 말로 전달되는 정보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 그 기원을 상상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은혜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몸이 약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성격 탓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했지만 깊은 사유를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책에서 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노인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종종 노인의 말을 귀찮게 여겼고 그가 마을에 와도 일부러 그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라.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노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그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이 드리운 이곳에서 사람들은 쉬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그늘만을 보고 그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벗어나 그 뿌리를 보라. 그 뿌리가 어떻게 땅속 깊이 뻗어가는지를 봐라. 그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자라는지를 보고 나무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그 뿌리와 주변의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가지를 뻗어가며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말로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단순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주요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듣거나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종종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어떠한 수학 공식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공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경험을 통해 실체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100번 듣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보는 것은 그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 속은 자신이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얻은 경험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교훈을 남깁니다. 보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듣기와 보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단순히 타인의 말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깊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걸으며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속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과 급한 일들에 쫓겨 식사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빠른 식사는 특히 시간에 쫓겨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습관이지만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사실 빨리 먹는 습관은 단순히 편리한 식사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에서는 빨리 먹는 식사 습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뇌는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는 보통 20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빨리 먹는 사람은 이 포만감의 신호를 받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과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이 비만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번에 입에 넣는 음식의 양이 많고 그만큼 씹는 횟수도 적어집니다. 음식이 입에서 제대로 씹히지 않으면 위장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위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위장은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속쓰림,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과 같은 심각한 위장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빨리 먹는 습관은 위장 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여 위에 담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담적이란 위장에 쌓인 부패한 음식물이 위점막을 뚫고 나와 위 외벽에 쌓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담이 결린 듯한 상태로 위가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적은 명치통증, 체기, 잦은 트림, 복부의 팽만감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위장 기능을 저하시켜 소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위에 쌓인 담적이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장기의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적은 예방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의 개선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빨리 먹는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 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급하게 식사를 하는 일이 빈번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얼마나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건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을 늘리고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씹고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위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을 예방하고 위염이나 위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 외에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식사량을 조절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되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조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앉아서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여전히 빠른 식사가 불가피하다면 식사를 잘게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서 먹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식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게 하여 소화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 개선의 실천적 방법과 그 중요성, 이제 빠르게 식사를 하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식사 습관은 대부분 일상적인 바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식사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20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물이 잘게 나뉘어져 소화되기 쉽게 돕습니다. 보통 한 입에 음식을 넣고 최소한 2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맛을 느끼고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효소가 입에서 분비됨으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씹는 횟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지므로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빨리 먹게 됩니다. 식사 중에는 오직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여 음식의 맛과 질감을 충분히 느끼며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접시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소분하여 먹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접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담아놓고 먹게 되어 과식의 위험이 커집니다. 작은 접시나 그릇을 사용하여 한 번에 먹는 양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작은 양으로 나누어 여러 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는 즉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5분 정도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몸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적절한 휴식은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식사 습관 개선이 가져오는 건강적 이점, 빠른 식사 습관을 개선하고 천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는 건강적으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

그 음식물을 잘게 나누어 소화하는데 이때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으면 위장이 과중한 부담을 겪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는 것은 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담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담적은 위에 쌓인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가 위 외벽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담적은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잘 씹어 먹는 식습관을 들이면 담적이 쌓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정신적인 휴식의 시간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마치 우리의 삶 전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동안 그 맛과 향을 느끼고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인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빨리 먹는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은 체중 증가, 소화불량, 위장질환, 심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천천히 제대로 먹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빨리 먹는 습관은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급하게 먹는 습관을 고치고 천천히 충분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만이 진정한 식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오늘의 민속 코너에서는 우리 조선족의 보선과 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조선족 민속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조선족은 유구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명한 민족으로서 사시절이 분명한 지역에 살면서 농업 위주의 생산 활동을 해왔고 밝고 정결한 것을 선호해왔습니다. 또한 그것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며 고유한 풍속과 레저를 갖추게 됐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의 집거지로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조선족 풍속이 특별하고 매력있는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변은 가무의 고향, 문화의 고장으로 이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문화와 전통 가옥, 전통 음식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여 조선족 민속 코너에서는 조선족의 유구한 전통과 멋들에 대해 지닐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조선족만의 매력에 대해 네, 게스트 전려나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려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시간에는 조선족의 옷차림 풍습에서 벗은과 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벗은은 지난날 조선족이 신었던 일종의 양말이었습니다. 벗은은 보통 흰천으로 만들어 맨발에 신었는데 솜을 두고 지은 솜벗은과 솜을 두지 않고 겹으로 지은 겹벗은이 있었습니다.
0: 그러면 이 벗은의 대체적인 모양은 어땠나요?
1: 벗은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이 들어가는 부분에 비하여 발목 부분이 좁게 되어 있고 신으면 종아리 아래까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발 모양으로 하여 편하게 신었으나 조선 왕조 시기 중기에 이르러서는 그 크기가 실제 발 크기보다 작고

0: 솜을 통통하게 넣어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1: 버선이 조선족 문화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0: 네, 버선은 내일을 중시하는 조선족의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맨발을 보이지 않는 것을 레이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버선을 신었으며 될 수 있으면 맵시 있게 보이려고 솜을 넣어 만든 버선을 신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양복을 입고 그에 따라 양말을 신으면서 버선은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전통 혼례와 같은 의식대에만 신는 양말로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양말 얘기도 나왔는데 양말도 그렇고 또 신도 좀 이제 특별한 그 신에 대한 역사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지난날 조선족은 버선을 신고 그 위에 신을 신었는데 남자들의 신은 집신, 남학신, 갓신 등이 있었는데 집신은 볏짚으로 삼은 신이고 남학신은 나무를 파서 굽으로 높게 만든 신이며 갓신은 가죽으로 만든 신입니다. 후에 와서 고무신과 구두가 유행되기 시작하면서 집신과 남학신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 남학신은 혹시 그 영상으로라도 본 적이 있나요?
0: 영상으로도 접한 적은 없지만 뭐 우리 민족의 전래 동화나 같은 곳에서
1: 맞아요.
0: 좀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파로나.
1: 아, 남학신. 네, 저도 사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전에도 이러한 데 대해서 좀 찾아서 뭐 사진 같은 거 찾아보거나 네, 그랬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걸 이제 신어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러면 집신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0: 네, 집신은 볏짚을 엮어서 만든 신을 말하는데 보통 삼, 원골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식물 줄기나 껍질로 엮어 만든 것도 집신이라 하였습니다. 농사를 위주로 하던 옛날에 집은 대부분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는데요.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고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이면 집으로 새끼도 꼬고 집신도 만들었습니다.
1: 새끼도 꼬고 이제 그 지프로 네, 농산일이 네. 없는 계절에 지프를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0: 네.
1: 네. 그럼 집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예전에 그 시절에는 그럼 누구든지 다 만들 줄 알았을까요?
0: 네, 아마 이 신은 또 우리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니
1: 집집마다 뭐, 네, 만들 줄 아는 분이 한두 분은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얘기 들어볼게요.
0: 네, 집신은 먼저 바닥을 만든 후 옆을 만들었는데 옆은 앞에서 중간 정도까지만 막히도록 짜고 뒷부분은 트이게 하여 한 개의 끝 모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신은 틈이 보일 정도로 좀 엉성하게 엮었습니다. 집신은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 특별히 삼으로 촘촘히 엮어서 만든 것을 미투리라 하여 일반 집신보다 귀하게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1: 먼 길을 떠날 때 짐 보따리에 집신을 매달고 가는 모습을 뭐 책이나 이제 련화 시처럼 뭐 예전에 그 전래 동화나 이러한 네. 데서 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0: 네, 옛 그림이나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 짐 보따리에 여러 컬러의 집신을 매달고 가는 모습이 종종 묘사된 것처럼 집신은 재료를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었고 자체의 힘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으로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집신 그래도 우리가 영화든 뭐 전래 동화든 아무튼 뭐 사진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남학신이라면 좀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덜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남학신이 또 집신과 뭐 어떻게 달랐는지 남학신에 대한 설명도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0: 네, 남학신은 우선 나무로 만든 신이며 뒤축보다 앞 코숭이가 쑥 올라가고 신바닥에 두 개의 높은 굽이 있었습니다. 남학신은 딱딱하여 집신이나 갓신보다 신기가 편하여 주로 진 땅이나 비가 올 때 많이 신었는데요. 남학신은 대체로 소나무나 오동나무를 비롯한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으며 신분이나 남녀로서의 관계없이 모두 신었습니다.
1: 집신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좀 두껍기도 하고 얘가 예전에 사진 봤을 네. 때는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남학신은 무겁고 굽이 높아 활동에 불편해서 먼 길을 갈 때나 말을 탈 때는 신지 않았습니다. 남자용 남학시는 좀 투박하고 여자용 남학시는 옆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그리거나 코를 맵시 있게 파서 만들었는데요. 남학시는 1920년대에 고무신이 나오게 되면서 점차 없어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남학신에 대해서까지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양말 또 집신 이 조선족 전통 신발들에 대해서 쭉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 이쯤에서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뭐 상투라든지 역시 네 저희 조선족 뭐 민속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조선족 민속 코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련아 씨를 생방송실에 모시고 네, 옷차림 이 풍습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었는데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양말에 대한 부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련아 씨와 함께 조선족 그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이번에는 상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 네, 상투는 성인이 된 남자들이 꾸미던 머리 모양으로서 길게 땋은 머리를 정수리에 끌어올려 삐죽하게 꼭지처럼 튼 것입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남자가 어른이 되면 상투를 트는 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전해왔는데요. 상투는 장가 가기 전에 관례를 치른 남자나 장가 든 남자라야 틀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투를 트는 것은 어른이 된 표시이기도 합니다.
0: 아 상투는 이제 장가든 남자들만 들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투를 고정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상투를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 은, 동 등으로 만든 동곳이라는 짧은 막대를 꽂았으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마 부분에 말총으로 만든 망건이라는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들이를 할 때는 여기에 갓을 써서 레를 갖추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상투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갓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투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갓이 인자 연상되니까.
1: 네. 갓은 옛날에 어른이 된 남자들이 외출할 때나 행사 등에 참가하기 위해 레일을 갖춰 옷을 입을 때 쓰던 가장 일반적인 모자입니다. 갓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원통형으로 만들고 모자의 양끝에 끈을 달아 턱 밑에서 매도록 하였으며 체양을 넓게 하여 햇빛을 가리우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0: 그럼 갓에도 아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갓에는 삿갓, 검정갓, 흰갓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삿갓은 비나 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것이었고 검정갓은 바깥 나들이를 할 때 쓰던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갓이라고 하면 검정갓을 가르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갓은 질이 좋은 대나무를 쪼개어서 실처럼 가늘고 길게 다듬어서 체양 부분을 만들고 말총 등으로 모자를 만들어 서로 붙인 다음 매우 얇은 배천 등으로 전체를 감아싸고는 거기에다 검게 우치를 하여 만들었습니다.
0: 검게 우치를 했다는 건 예전의 갓들이 그럼 이런 색이었다는 네. 뜻인가요?
1: 네.
0: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갓을 쓰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1: 네, 갓을 쓸 때에는 먼저 상투를 튼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말총 등으로 만든 망건을 이마에 두르고 역시 말총 등으로 만든 탕건이라는 작은 모자를 쓴 다음 그 위에 썼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갓에 더 쓰는 갓모를 썼는데 갓모는 기름에 절인 종이를 여러 겹 접어서 만든 것으로서 쓸 때에는 펴서 갓을 완전히 가리우게 하고 보관할 때에는 접어두었습니다. 갓을 쓰지 않을 때에는 별도로 만든 갓집에 넣어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거나 높은 곳에 놓아 보관하였습니다.
0: 뭐 갈집이 따로 있는 것처럼 또 갓집이라는 네. 것도 이렇게 네. 따로 있었네요. 근데 갓을 본 적은 있지만 사실은 갓집을 접해 본 적은 별로 없어서 네. 요즘도 사실 뭐 사진 찍을 때든 뭐 이제 갓 같은 걸 가끔 볼 수는 있는데 네. 갓집을 좀 보신 네. 못했네요.
1: 네, 조상님들은 이렇게 애지중지
0: 맞아요. 하는 그걸 아주 갓집까지 만들어서 보관을 했을 정도니까
1: 네.
0: 네. 그럼 갓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 떠올릴 수 있는 게 김삿갓
1: 네.
0: 네. 네. 이 시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삿갓은 어떤 갓인가요?
1: 네, 삿갓은 참대나 갈대로 엮어 만든 원추형의 갓으로서 온도와 체형의 구분이 없이 경사가 완만합니다. 삿갓은 재료를 손쉽게 얻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실용성이 컸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여자들도 착용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쭉 여기까지 남자 옷차림에서 버선과 신 그리고 삿갓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네. 저희가 이제 남자 옷차림 알아봤으니까 이 여자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좀 진일보 여회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번에도 여자 옷차림에서 저고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족의 전통적인 여자 저고리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남자 저고리와 같으나 전체적으로 작으며 특별히 색깔과 무늬 등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자 저고리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회장을

0: 놓는 것입니다. 회장을 놓는 풍습은 원래 빨리 어지러워지는 부분을 아주 다른 천으로 바꿔대어 옷차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생긴 것인데 후에 와서는 옷맵실을 더 잘 꾸미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회장은 저고리의 소매 끝, 깃, 고름, 겨드랑이에 각각 자주색 또는 저고리 바탕색과 다른 천을 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삼회장 저고리라고 하였으며 보통 바탕을 초록색으로 하는 것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삼회장 저고리와 비슷한 것으로는 반회장 저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회장을 소매끝과 깃, 고름에만 단 것이었으며 보통 소매끝에는 남색 천을 대고 깃과 고름은 자주색으로 합니다. 삼회장 저고리는 보통 혼례식을 비롯한 대식 때에 입었으며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명절에도 입었습니다. 반회장 저고리는 주로 남편과 아들이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입었는데 자주색 깃은 남편이 있다는 표시였고 남색 소매 끝은 아들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남편과 아들이 있으면 여자들은 반회장 저고리를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습니다. 조선족의 풍습에 저고리색으로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은 초록색이었으며 초록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제일 우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고리색으로 천하게 간주한 것은 분홍색 저고리로서 천한 신분의 여자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저고리를 만드는 재료도 다양하였는데 지난날 일반 백성들은 흔히 배나 무명을 사용하였고 부유한 계층들은 무명, 모시,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겨울에는 고급 모피로 안을 받쳐 입기도 하였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제가 아주 예전에 어릴 때 입었던 그 저고리, 그러니까 돌, 아, 돌잔치 때 샀던 거겠다. 아마. 네. 네. 그때 이제 초록색 저고리에 뭐 핑크 치마 이렇게.
0: 아, 네.
1: 네네네. 그 조합으로 요즘은 이 전통 복장 만들 때 그 조합으로 잘 만들지 않아요. 색상을
0: 네.
1: 네, 맞출 때.
0: 요즘은 오히려 핑크색도 많이 쓰는 것 네, 네, 네. 같습니다.
1: 우도시 오히려 이제 핑크 쪽으로 더 많은 것 같고 초록색 그 계열은 이제 연두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걸 네. 만드는 분들이 진짜 이것도 세월이 바뀜에 따라서 네. 네, 추구하는 이 전통 복장의 색상도 좀 네.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 그 조상들의 전통적인 거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이 가장 그 원조
0: 네.
1: 원조 전통 저고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조선족 이 복장 중에 지금 여성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아주 특별하게 꼽을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입는 그 색동 저고리.
0: 네.
1: 지난번에 려나 씨도
0: 네.
1: 어릴 때 그 저고리가
0: 많이 입던
1: 네,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색동 저고리에 대한 소개도 좀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0: 네, 아이들이 입는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 너무 예쁘죠? 색동 저고리는 팔소매에 색동 천을 단 어린이 저고리입니다. 색동 저고리는 깃과 고름, 소매끝 등에 회장을 달며 소매에는 흔히 빨간색, 초록색, 남색, 노란색, 분홍색, 자주색, 흰색 등으로 무지개 같은 색조화를 이룬 색동단을 다는데 무늬 없이 색들만 있는 보통 색동단을 달기도 하고 색조를 위해 꽃, 나비 등 무늬와 글자를 수놓은 무늬 색동단을 달기도 합니다. 색동 저고리의 앞서패는 색동단을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을 세모나게 모아대기도 합니다. 색동 저고리의 길은 초록색, 옥색, 노란색, 분홍색 등으로 하여 색동 소매와 아름다운 색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여자아이들의 색동 저고리는 길이를 짧게 하여 주로 다홍 치마에 받쳐 입힙니다. 남자아이들의 색동 저고리는 일반적으로 길이를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게 하고 옷걸음을 저고리 등 뒤로 한 번 돌려서 앞으로 매게 하며 옥색 바지에 남색 조끼를 받쳐 입힙니다. 색동 저고리는 아름답고 맵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잘 어울리므로 오늘날에도 도롯 명절옷, 무대옷, 행사옷으로 많이 입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옷차림, 또 여성 옷차림,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전통복장, 색동조고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성별에 대해서도 우리 옷차림이 이제 많이 뭐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사회적인 신분이거나 네. 또 뭐 결혼을 네. 했거나 안 했거나 네, 결혼 여부 이러한 데 대해서도 이 옷차림에서 참 많이 다르게 정해져 있구나라는 거를 전 오늘 시간 련아 씨가 소개한 내용을 들으면서 요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련아 씨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0: 참 우리 민족 저번 시간에도 느꼈다시피 옷 같은 이 작은 부분에서까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른과 아이
1: 맞아요.
0: 또 젊은이와 노인들 또 다른 계층과 신분에 따라 맞아요. 모두 그에 따른 대의가 있고 또 아까 각각 갓과 같은 경우에는 또 갓집까지
1: 맞아요.
0: 또 만들어서 모든 것을 대할 때 모두 하나하나가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소중히 대하고 레이를 지키는 이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다시 되새기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옷차림 이제 요즘 말로는 사실 유행되는 거면 뭐 패션 이런 단어로도 네. 표현이 가능한데 예전에 우리 이 조선족들도 사실 이 방면에 대해서 정말 좀 연구가 있었구나.
0: 네, 좀 멋을 아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주 세세하게 좀 갈려져 있으니까
0: 네.
1: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계속 쭉 전해 내려가야 하는 것이 네, 의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 련아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님의 밧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숨만 리길 사랑의 힘으로 지친 몸, 힘겨운 다양살이 너만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황홀한 그 시절, 행복에 도취되어 꿈을 안고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설레는 내 마음 누를 길 없어서, 정든 고향 품으로 그리움 달래며, 사랑이 배어있는 내 정든 고향으로 그대를 찾아서 신나게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 님의 밧줄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우리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 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 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 때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지의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하얼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 기업과 스마트 기술 기업, 농업연구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흑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흑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흑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고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의 기업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푸조파 수석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흑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 성은 한갱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표 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얼빈 수화 등지의 일부 조숙뼈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표 가을 고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 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 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걸춤 공연, 민속 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 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졌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각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 체험 전시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이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이의 고후장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큰걸 덮쳐서 울대뼈 밑에다가 시푸른 칼끝을 대고, 이놈아, 니네 편녀는 신이 내린 령물이라서 칼질하기가 좀 꺼림직하다만 네 놈이야 상관 있니? 청교방 기생의 명이 하찮으면 무당 서방놈의 명도 그닥지 않을 테니 네가 네 녀편네 대신 목조지 구멍에 한번 뚫려봐라, 이렇게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혼살이 떨어졌지요.
1: 그래서?
0: 큰 부당년이 내 무릎을 끌어안고 손이야 발이야 빌더구만요. 싸증거리는 작은 무당을 보내고 자기가 내일 아침 일찍 이리로 올 테니 황터 펴고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1: 그놈이 싸증거리 구실아치 놈을 끼고 관가에 일러 바치지 않을까?
0: 대왕당 큰 부당 노릇을 하는 계집이 그만한 요량도 없겠소? 거리바닥 수확패란 벌떼나 개미떼 한 가지인데 하나를 건드려서 척치면 여기서 무당 노릇을 다 해먹었지.
1: 그럼 됐다.
0: 근데 큰 무당이 제 궁둥이도 돌리기 어려운 이 좁은 마당에서 어떻게 군노름을 벌인단 말이오? 자비꾼들도 다 들어앉질 못하겠어요.
1: 그건 걱정 마라. 구파는 장덕집에서 벌리면 되는 거니까. 난 이 길로 장덕집에 넘어갈 테니 넌 곧 모주집 리서방한테 들려서 이 골목 것들을 전부 끌어내다가 오늘 중으로 장덕집 앞마당에 황토를 펴라고 일러라. 병자는 내일 아침 내가 보교를 가지고 와서 장덕집으로 옮겨갈 테니.
0: 알겠어.
2: 언제 나왔는지 말없이 문가에 서있던 죄주부. 노미가 떠나가는 기미를 눈치채고 할 말이 있다며 급급히 그를 따라 나서려는 것을 괴동이가 막아 나선다.
0: 뭔 일이 있으면 나하고 말하시오.
3: 이젠 내가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난 이만 돌아가면 안 되겠소?
0: 좀 답답하시더라도 하루 이틀만 참으시오. 수학산 대왕당의 금우당이 신통력으로 사람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데 령금하기 이를 데 없다는구만요. 아름이 넘는 논양푼을 입에 물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튼지간에 무당이 병자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버린 다음엔 주부어른께서 또 약을 쓰셔야 할 차례가 될 테이니 고양이 손도 빌렸을 만큼 바빠질 거요.
3: 그럼 할 수 없군. 알겠어.
2: 이튿날 아침 청교방 장덕집에서 구판을 벌리는데 이른 새벽부터 구경꾼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노미가 설 가고 없을 때 병피접을 시킨답시고 현금이를 슬쩍 용수산 밀골로 옮겨버려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버렸던 장덕이었기에 노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제 집에서 군마랑을 벌리기는 하지만 하루 이틀 다른 집에 손님을 빼앗길 생각으로 가슴이 알짝지근하다. 그러나 구경꾼 사태에 다른 집들에서도 손님을 받지 못하자 마음의 균형을 잡고 군마당에 대주 노릇을 착실히 한다. 그날 저녁 땅검이 질 무렵 현금은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저승의 문턱을 넘어서고 만다. 그처럼 소란스런 군마당 한가운데서도 실신 상태에 빠져 자는 듯 조용히 누워있더니 그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촛불처럼 꺼지고 마는데

0: 마시고 씨름 놓고 가시오.
1: 차라리 잘된 일이지. 우리 같은 기집들은 죽는 게 바로 제일 좋은 해탈이야. 그러니 이왕 간바에는 저승에서라도 마음 편히 잘 살아다. 저기 차지어른, 어찌 됐든 현금이는 우리 장득집의 사람이지 않소? 그러니 장례는 우리 전교 방관 수업대로 3일 뒤에 졸모 지장으로 지냅시다.
2: 가로보리를 봉칠까봐 몸살을 하는 장가. 굉장한 의리가 발동하여 3일 동안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자진해 나선다.
0: 그렇게 하지요.
1: 애들아, 어서 서둘거라. 쑥을 덤뽕 넣고 물을 끓이도록 해라. 그리고 준비해둔 수익감을 가져다가 수위도 지어야겠다.
3: 삼촌! 삼촌!
4: 삼촌이 시킨 대로 최주부한테 상목 열피를 가져다 줬어. 그놈의 늙으니 꼭 연기 마신 고양이 상통이더니만 피지에 싼 상목이 묵직하니까 당장 입이 터진 파자루가 되더군요. 내일 새벽 떠나겠다니까 견마잡이로 우리 애 하나를 달아줬어요. 참, 남문박 돌집의 권보주인이 삼촌을 찾아 여기로 오지 않았어요?
5: 아니, 지금까지는 안 왔는데 무슨 일로 찾는다나?
4: 서울 윤승지댁에서 온 손님이 그 집에 묵는가 봐요. 그 손님이 오늘 밤 안으로 꼭 삼촌을 만나게 해달란다고 그러던데요. 내가 분명 삼촌이 이 집에 있다고 똑똑히 일러줬는데 웬일일까?
5: 알았다. 오늘 밤은 일이 있어서 내가 다시 여기 와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나 대신 남아서 수습하는 걸 좀 봐주거라.
4: 그러지요. 실은 놓고 다녀오시오.
2: 7월 보름날은 이른바 백종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절을 찾는 시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우란분해라는 헌재를 올린다. 이날 아침 안방 마님이 진이를 부른다.
6: 어머니 부르셨어요?
7: 어머니야,
6: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7: 아니다. 곱불이 오는지 맥이 없구나.
6: 여름 곱불이 더 매섭다고 하잖아요. 주의하셔야죠.
7: 걱정할 것도 없다.

0: 헌데 오늘 시주들이는 날이잖냐.
1: 네.
0: 어미가 이래서 가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할 몸하고 이금이를 데리고 다녀오려무나. 음식은 다 장만했다. 방랑채에서 사람을 불러 싣고 가면 되니라.
1: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0: 저래까지 왕복 20리길이 좋게 된다. 그러니 가마에 앉아 가도록 해라.
1: 이 더운 여름에 가마에 앉는 것보다 차라리 걸어서 다녀오는 게 나아요.
0: 걸어서 가다니, 양반댁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고집부리지 말고 그리하도록 해라.
1: 네.
2: 진이는 안방 마님이 갑자기 변찮아 난생 처음으로 황진사댁의 시주가 되어 귀법사에 가서 음식 공양을 드리게 된다. 정오가 지나 진이 일행이 공양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절을 찾아가는 시주들과 공양을 마치고 부중으로 돌아가는 시주들이 행렬이 그릴 줄 모르는데, 그들이 발길에 채여 일어난 흙먼지가 길 양옆에 우거진 솔숲으로 구름처럼 밀려가고 있다.

0: 인생이 아침 이슬처럼 더덥다고 하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침 이슬이 그 룡룡한 순간을 생각해보면 그처럼 찬란할 때도 있으니 한생이 비록 한순간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으랴. 세월 따라 늙어간다고 스스로 쾌활해져야 하는 거다. 아침에는 노고지리 노래가 있고 저녁에는 꾀꼴새 노래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색조가에서 본 여인들이 왜서라는 뻔뻔스러움과 흐드러진 웃음 속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 그 방종한 몸가짐 속에 파묻어 놓은 창피와 권력은 그것도 아쉽지 않은 한생이니 아침에 울리는 노고지리 노래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새삼스레 색조가 여인들의 운명을 다 생각하면서.
1: 아씨? 아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0: 아니다.
1: 저기 오는 하모리 사람들을 보세요.
0: 상여 대호가 아니냐?
1: 근데 좀 이상해요. 상여 대호 같은데 왜 음악이 저토록 밝고 경쾌하대요?
0: 하긴 이상하구나. 방상시도 없고 명종이나 혼백이나 만장도 없이 오로지 공포를 달아낸 장대 하나만 상여 앞에 우뚝 솟아있구나.
1: 상여를 따르는 저 많은 여인네들의 상복 차림도 하나같이 울긋불긋 채색 차림이고 머리 위엔 빨간 꽃까지 꽂혀 있어요.
0: 여인들뿐만 아니라 저 남자들도 빨간 꽃을 꽂고 있구나.
2: 중무지장이라. 아이고, 또 어느 불쌍한 인생 하나가 괴로운 이승을 하직하는 기라고.
1: 할머니, 줄무지장이란 게 뭐예요?
2: 색조가의 풍속이란 게다. 몸을 팔던 불행한 여인이 죽으면 저렇게 즐거운 음악으로 저승기를 바래오지. 그들한테는 이승을 하직하는 게 슬픔이 아니라 더없이 기쁜 일이거든.
1: 아씨, 할멈, 저기 봐요. 노미 오빠가 상유 속에 있잖아요.
2: 글쎄다. 저놈이 어찌 저기에 있나.

0: 혹시 저놈이 찾아다니곤 하던 계집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1: 아니,
2: 장여 행렬 속에 끼어있는 노미를 보는 순간부터 진해는 왠지 노미에 대한 생각으로 귀에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귀법사의 시주 다녀온 그날부터 밤마다 잠자리에서 꿈속을 헤매는 진해.
1: 이걸 놔요. 이 섬을 놔요. 이 선을 넘으란 말이에요.
3: 아니, 아씨, 눈 좀 떠봐요.

0: 꿈을 꿨구나.
1: 또 항몽이에요?
0: 형체가 잘 알리지 않는 물체들이 자꾸 뛰쫓아와서 도망한다는 게, 절벽이 풀뿌리에 매달려 아동바동하다 같겠구나.
2: 아이고. 이 땀을 보시오. 그 바람 맞겠소다. 어서 땀을 닦으시오.
3: 진이, 문득 그 어떤 육감으로 무엇인가 불길한 그림자가 한치 한치 등 뒤로 다가서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0: 할멈, 난 요즘 늘 악몽을 꾸곤 하는데 한 느낌이 안 좋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 지금 내가 느낀 것이 그 어떤 기미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2: 아, 그럴 리 있겠어요. 아마 아신 몸이 허약해진 탓일 거요. 몸이 허약해지면 악몽이 찾아드는 법이요.
0: 저, 이그마.
4: 네.
0: 어머니한테서 무슨 전갈이 없었더냐?
4: 없었어요.
0: 참, 할멈.
2: 예.
0: 어머님은 간단한 몸살이라고 하셨는데 며칠이 되도록 왜 여직 일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자꾸 절 몰래하는 것 같아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있어요.
2: 아씨 같은 젊은 분들이야, 늙은이들이 한 해 두 해 늙으면서 가다라워지는 이치를 알 수 있겠소? 마님께서도 그저 그러신 게라오.
0: 그뿐이 아니에요. 오빠도 예전에 비해 절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안채에서 부딪히면 왠지 안 입고 온 듯 꼬부장한 눈을 해가지고 몬산 보기를 하면서, 전에는 위험을 차리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도 어딘가 개면쪽을 했는데.
2: 아,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마시오. 아, 그 서방님이야 늘 배도 냉수 먹고 갈비 들이 마시는 분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오.
3: 진이 의심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진이를 대하는 안방 마님이나 오빠의 태도뿐만 아니라 노미, 상직 할멈, 이금이마저도 예전과 다르다. 되도록 진이 비율을 잘 맞추려 들었고, 진이가 마음을 쓰지 않도록 뒷수중을 잘 해주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다. 진이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징조인지 몰라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은데. 드디어 진이를 괴롭히던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저녁 무렵.
2: 아씨.
0: 네.
2: 아씨, 죽었다는구만요.
0: 죽다뇨? 누가요?
2: 아니, 누구긴 누구겠어. 상사병으로 앓는다던 그 싸전거리 총각 말이요.
0: 불쌍한 사람. 근데 가네요. 다 제 탓이에요.
2: 우왕, 냉수에 이부러질 소린 하지도 마시오. 그게 왜 아씨 탓이요? 아씨가 언제 그 녀석들어 담 넘어 들어와 자길 보라고 꺼드겼어? 상사병을 앓다가 죽으라고 제사라도 지냈나 말이오. 그 아씨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다 제 발자고 제 명이지요. 아휴, 아이고, 갑갑해라. 거, 갑갑한데 저 후원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지 그러시오.
0: 그러지요, 할머니.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10번째 시간입니다.

0: 이금아, 이금아, 어디 있니?
1: 망할 기집애, 벌써부터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저 물려까지 나돌아치는 년을 어디다 쓰겠어. 저 아씨께서 그 애를 너무 어루만져요.
0: 바깥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지겠죠 뭐.
1: 이런 무슨 일, 바로 그 무슨 일이란 게 사다리라오. 에휴, 요즘 그년 엉덩이가 항아리만 해지는 걸 못 보셨어?
0: 할멈, 이금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1: 말씀 마시오. 서방질 잘하는 년이 속옷 가랭이를 호아매고 다닌다고요? 이제 두고 보시구려. 그 기집애가 무슨 일을 내지 않나. 아씨, 아신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바깥에 나가보고 오지요.
2: 아씨!
3: 뜻밖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은 할멈이 아니라 비투성이 된 이금이를 등여분 노음이다. 이금이는 저고리 고름이 떨어지고 속적삼이 찢겨져서 젖가슴이 반이나 드러났고 치마자락은 갈기갈기 찢겼는데 드러난 속옷이 아랫도리가 온통 비투성이다. 뒤미쳐 사색이 된 할멈이 무릎 방아를 찧으며 경망 없이 따라 들어온다.
2: 아씨, 어서 구두를 눕힙시다.
0: 네. 자. 이금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누가 널 이꼴로 만드셨니? 말해봐, 어서. 그게 누구냐? 하인방이냐? 행간방이냐? 놈이, 말해봐. 누가 그런 거냐고?
1: 저 서방님이 다리를 주무르라고 그러셔서 사랑방에 들어갔다가 이 꼴이 되었다네요.
0: 뭐? 너 사랑첸 왜 나갔었니? 어?
1: 그야 뻔하지 않소. 서방님께서 사면바리 같은 상어놈을 시켜서 살살 꼬여갔겠지.
0: 이 비겁한 기인이 어떻게 감히 내가 데리고 있는 사선비를 거느릴 엄두를 내다니. 절대 용서 안 해. 절대로.
3: 말뚝처럼 서서 애처롭게 우는 이금이와 격분에서 치를 떠는 아씨를 말없이 내려다보던 노미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뜬 지 얼마 되지 않아 안방마님의 친모가 뒷마루에 나타난다.
1: 아씨, 아씨, 안방마님께서 친모를 보내셨소다. 아씨께서 앉아 드시라고요.
0: 할멈, 이금이를 좀...

0: 알겠소다. 내가 돌볼 테니 어서 안채로 가보시오. 에이고, 어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1: 어머니, 부르셨어요?
0: 어, 왔냐? 걔 안거라.
1: 네. 어머니, 무슨 분부라도 계세요?
0: 아이고, 나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너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는지 난감해서 요간만 망설여온 게 아니다.
1: 무슨 일인데요?
0: 요즘 나는 며칠째 그것 때문에 생병을 앓고 있었다. 도대체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면서, 그러는 동안에 당사자인 너 하나를 내놓고는 집안의 아래 것들은 다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짐작들을 하는가 본데 이젠 별 수가 없다. 마음이 괴롭더라도 골문 걸 터뜨려야지. 무한정 상처를 그대로 두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1: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 석시원이 말씀해 주세요.
0: 아이고, 며칠 전에 너와 정혼을 한 서울 윤승지 댁에서 전인이 왔다 갔니라.
1: 그래서요?
0: 파혼을 하겠다는구나.
1: 네.
0: 아이고, 까짓가. 파혼 당했다고 당장 하늘이 무너지고 집안이 망하겠냐. 그저 우리 집안이 체면이 깎이고 당사자인 네가 좀 창피하겠지. 하지만 큰일은 아니지. 혹시 아니야? 이후에 영분이 다 더 좋은 혼처를 찾을 수도 있을지. 어,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생병을 앓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댁이 파혼을 하겠다고 내세운 이유 때문이니라. 그 이유라는 게 바로 내 출생의 비밀을 까밝힌 것인데 정말 모를 일이로다. 이 사실은 돌아가신 내 부친과 죽은 내 유모를 내놓으면은 나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헌데 이걸 그 댁에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이고, 귀신이 곡할 어르시지. 아휴, 이렇게 된 바하고는 너한테 다 털어놓고 솔직히 말하자. 사실 너는 내 오래비와 이복 남매지간이다. 내 친딸이 아니란 말이다. 내 친어미는 내가 시집을 올 때 데리고 온 현금이라는 교전비란다. 그 애는 아주 예쁜 애였지. 너도 알지만은 노비정호법이라는 나라의 법에 의해 자식은 태어나면 어머니 쪽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법을 따르면 너도 응당 내 어미를 쫓아서 종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 아니,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 근래 이러냐? 파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태어나고 내 친딸이 아니란 소리를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 말이다. 아이고, 하긴 너는 맺고 끊는 것이 야무지고 작두 날에도 올라설 만큼 탁해진 기집애지. 아주 오질러 빠진 내 애미하고는

0: 이 비밀을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묻은 채 곱게 무덤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다마는 기왕지사 세상에 알려진 바에는 너한테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내 친딸로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싶구나. 너도 알지만은 이 황씨 가문이 효자 정문까지 세워진 소문난 양반댁이지만은 사실 내 아버지는 아주 흉악한 생말한다. 내 아버지는 제면에 기생방 유입은 할 수 없던지 집안의 계집종이란 계집종은 늦고 젊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간에 모조리 끼고 자면서 난 소문이 문 밖으로 셀까봐 정년들을 엄하게 독하게 단속했단다. 바로 그 덕에 지금도 사람들은 아직도 내 아버지가 성인이라고 칭찬하지 않냐. 헌데 개똥 먹는 버릇을 못 건친다고 글쎄. 내가 대여섯 살 철부지 때부터 손때를 묻혀 키운 내 몸종한테까지 손을 댄 게 아니겠니. 그 몸종이 바로 내 애미 현금이란다. 현금이가 배불러오자 나는 그 애를 지금 내가 있는 후원 별당 제에 놓고 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지. 내가 태어난 후에 너의 미를 사실 죽여버릴 생각을 했지만 현금이 그년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내 친소생인 내 오래비의 복력을 아끼자는 마음에서 그 악한 짓은 못했느니라. 그래서 내 애미더러 딸을 두고 집을 떠나서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을 못하게 했단다. 그러면서 만일 약속을 지키면은 딸을 조금도 구김이 없는 황진사댁 정실소생으로 키우겠다는 다짐도 했단다. 지금 내 어미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내가 보고 싶어 가슴속에 제가 찾겠지만은 너한테 해가 될까봐 감히 나타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나도 내 어미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까지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느라고 모진 애를 쏘았던 게다. 아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더구나. 설사 내 출생이 비밀이 비밀로 지켜져서 내가 정원했던 대로 윤승지 댁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생 그 잘난 지아비와 자식놈을 위해 가련한 내 운명을 되풀이했지 별 수 있다디. 한스러운 건 내가 그것을 요즘에야 뒤늦게 깨달은 것이야. 들었느냐? 아이고, 참으로 독한 기집애구나. 지 출생 비밀을 다 알고서도 표정 한번 안 변하냐? 아니지. 그래도 속으로는 불쌍한 내 어미를 동정하고 박정한 나를 원망하겠지. 좋을 대로 생각해라. 내 말이 다 끝났으니 목속처럼 앉아있지 말고 돌아가거라. 네.
1: 그날 밤 진이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온 밤을 뜬 눈으로 세운다.
2: 18년 전 어머니는 집을 떠나기 전에 앞서 나를 품에 안고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밤을 새웠을 테지. 불쌍한 내 어머니. 미선자인 아버지를 존경하고 지체 높은 양반댁 아시라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녔댔지.

0: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계집애였던가.
1: 할멈이 놀란 얼굴이 건너방에서 문턱을 넘겨다본다. 아직 피를 흘리는 이금이 해석한 얼굴까지 할멈이 등 뒤에 붙어서 근심스러운 눈길로 지켜본다. 덩달아 온 밤을 새우며 진이를 지키고 있는 두 사람.
0: 한순간에 양반 대예기시로부터 정년으로 굴러떨어져서 방까지 당한 내가 슬픔을 못 이겨 슬그머니 목이라도 달아맬까봐 은근히 걱정되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가 본데. 천만에, 나를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어.
1: 자신이 출생 비밀을 알고도 표정 한번 변하지 않는다며 안방 마님이 진이를 독한 계집애라고 핑찬을 주었을 때 진이 가슴 속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눈물은 심장을 찌는 아픔이어서 바로 그 심장에서 피처럼 한 방울 한 방울씩 짜내는 것이며 그런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 슬픔과 아픔이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진이 자신도 오늘에야 비로소 그 값비싼 눈물을 알게 된 것이다. 만약 사람이 가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깃들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마음 속에는 지금 아기 도가니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다.
0: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칠성님이시여, 구보 살피시고 제가 힘과 지혜와 용기를 지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일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우리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 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 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 때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지의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하얼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 기업과 스마트 기술 기업, 농업연구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흑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흑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에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흑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의 기업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 푸조파 수석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흑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 성은 한갱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표 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얼빈 수화 등지의 일부 조숙뼈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표 가을 고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 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합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 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걸춤 공연, 민속 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 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지었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강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체험 전시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 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행 도관제라 남았어.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7번째 시간입니다. 시한탄을 제거하고 시한탄 폭격에 패운 웅덩이를 메우자 자동차 대열은 계속 남쪽으로 질주했다.

0: 저녁 무렵이 되어 곽상은 운전수와 함께 낡은 처갓집에 들어갔다. 운전수는 온 낮을 운전하고 나서 피곤한지 밥을 먹자마자 구두에 누워 코를 골았다. 하지만 곽상은 이제 맞이하게 될 전투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였다.
1: 아니, 저 볕집 무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혹시 나쁜 놈이 숨어있지나 않을까? 누구야? 어서 나와!
0: 한참 동정이 없자 곽상은 볕집 무지를 와락와락 헤쳤다. 볕집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조선 여자애가 몸을 옹성구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1: 얘야, 얘야, 어서 나오너라.
0: 곽상이 입은 군복을 본 여자애는 무서워하지 않고 볕집 무지를 헤치고 나왔다. 단발머리를 한 여자애는 열두 살쯤 돼 보였는데 쌀쌀한 아침바람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곽상은 소뮤트를 벗어 여자애에게 씌워주었다.
1: 이게 너네 집이냐?
2: 아니에요.
1: 그럼 너네 집은 어디 있니? 아버지는 계시냐?
2: 미국 사람들이 빵빵했어요.
1: 그럼 어머니는?
2: 미국 비행기가 꽝꽝했어요.
0: 말을 마친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지어 떨어졌다. 여자애는 감장 치마를 쳐들고 더러워진 붕대가 감긴 장단지를 가리켰다.
1: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 놈들에게 살해되고 너도 부상을 입었구나.
2: 네, 그래요.
0: 측은한 생각이 갈마든 곽상은 여자애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러던 그는 여자애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군영사에 가서 미식가루를 가져왔다.
1: 자, 많이 먹어라. 내가 가서 물을 떠올게.

0: 여자애는 미식가루를 맛나게 먹고 나서 기운이 나는지 곽상이 가까운 쌀자루에서 쌀을 꺼내 아침밥까지 지었다. 그 사이 운전수가 깨어났다.
1: 아니, 저 애는 어디 사네요?
2: 조선의 고아인데 어젯밤에 우리와 같이 이 집에서 자면서도 우린 간간 몰랐구만.
1: 우리와 같이 잤다고? 어디서?
2: 저 애는 볕짐무지에서 자다가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발견했어.
1: 아, 그래구나.
2: 저 애가 참 명리야. 저거 봐, 우리가 갖고 온 쌀을 갖고 벌써 아침밥까지 지어놓았구만. 우리 어른들이 대려 저의 신실을 줬구만.
1: 얼굴 생김새가 또렷하고 눈매도 초롱초롱하고 정말 명리해 보여. 이제 크면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소.

0: 비행기의 공습을 피해 온 낮을 집안에 박혀있은 자동차 행렬이 다시 출발하려고 준비했다. 곽상과 운전수가 차에 오르려고 보니 어느새 그 여자애가 운전실에 들어와 앉아있었다.
1: 어, 얘야, 너 어디로 가려고 그래?
2: 저도 아저씨들과 같이 갈래요.
1: 그건 안 돼. 우린 전선으로 가는 길이야. 빵빵빵 이렇게 싸우러 가지.
2: 빵빵빵 참 좋아요.
3: 이거 야단하구만.
2: 아저씨, 난 집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난 아저씨들과 같이 갈래요.
0: 여자애는 곽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다음 자기를 가리키고 나서 두 손을 한 데 모아 하나로 만들었다. 그건 분명 곽상리와 함께 어디까지든 가겠다는 뜻이었다. 곽상은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3: 아이, 어서 결단을 내려. 저애를 전천에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오?
1: 그렇다고 저애를 여기에 두고 갈 수도 없지 않소. 어린애가 혼자 볏짚 더미 속에서 자다가 나쁜 놈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겠소?
3: 하긴 그렇구만.
1: 자, 떠납시다.

자동차가 군 후방부에 이른 것은 날 밝을 무렵이었다. 곽상은 제때 가다치 못하여 임무를 맞지 못하면 어쩌랴 해서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조선 여자애와 함께 청망이 길을 떠났다.

0: 그들이 면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해가 높이 떠올랐다. 산골짜기에서 곽상은 자기 련을 겨우 찾았지만 련의 새로운 보초병은 그를 모르는지라 들여놓지 않았다.
1: 보초병 도모, 동은 이 련이 금방 왔지?
2: 네, 맞습니다.
1: 난 이 련이 오랜 전사요.
2: 그래도 검사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1: 검사? 그럼 한번 제대로 검사.
2: 네.
0: 사천에서 온 신입 전사는 진지한 태도로 그를 까그니 검사했다. 집안에서 내다보던 로모범이 뛰쳐나왔다.
3: 어휴, 자네가 끝내 돌아왔구만.
1: 네, 돌아왔습니다. 부대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겨우 찾았습니다.
3: 그래, 이제 돌아왔단 말이지.
1: 아휴, 그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지루하게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3: 그 사이에 우리 련에는 전사들이 새로 보충되다 보니 이 동무들이 자네를 몰라보고 검사를 까그리 한 모양이구만.
1: 새로운 얼굴들이 많군요.
3: 아, 이번에 보초병 동무.
2: 네.
3: 동무들은 날마다 곽 련장을 따라 배우겠다고 하지 않았소?
2: 곽 련장은 우리의 련장이고 전투 영웅으로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3: 그렇지. 그런데 동무들은 정작 곽 련장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만.
2: 네? 그럼 이분이?
3: 벌써 이분이 바로 우리의 곽장 련장이란 말이오.
2: 보! 곽 련장 동지!
1: 아주 씩씩하구만.
3: 이 동무들은 대부분 사천에서 온 신병들이오. 이 동무들은 모두 토비와 악취들을 숙청하는 운동과 도지계약을 거치고 온 동무들이네. 각성이 높고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럽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네. 전투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모두들 서로 앞장서겠다고 야단들이네. 이 동무들은 그 키는 작지만 큰 나무를 메고서도 빈몸인 우리보다 산으로 더 빨리 오른다네. 만만찮은 동무들이지.
1: 모두들 전투적 기상이 차 넘치는 동무들입니다. 그런데 로병들은 후방병원에서 다 돌아왔습니까?
3: 이젠 거의 다 돌아왔네.
1: 화정방도 돌아왔습니까?
3: 돌아왔지. 돌아와서 지금은 일반 반장 책임을 맡고 있네.
1: 꺽다리는요?
3: 교대항 동무는 지금 기관총 박격포패의 패장일세. 그 동무들은 지금 훈련하러 가고 없네. 아마 점심 때면 다 돌아오네.
2: 지금 로모범 동무는 우리 련의 지도원입니다. 그리고 3령 연장이었던 손난 연장이 우리 영의 영장으로 왔습니다.
1: 그래? 그거 정말 잘 됐구만. 한번 크게 해볼 만하군.
0: 줄곧 곽상의 뒤에서 지켜보던 조선 여자애는 곽상이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는 걸 보더니 그들 앞에 성큼 나섰다.
4: 안녕하세요.
3: 얘를 어디서 데려왔나?
1: 얘는 고아인데 길에서 만났습니다.
3: 지금 조선의 고아로 된 아이들이 어디 한둘인가?
1: 얘가 글쎄 우리와 같이 미국 놈을 치겠다고 하니 이거 참 야단이 아닙니까? 고아를 혼자 두고 오자니 더 근심스러워서 일단 데리고 오긴 왔는데.
3: 걱정 말게. 얘를 먼저 취사반에 맡기자고. 지금 다른 련에서도 고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네.
1: 그런데 취사반에서 전투 중에 아이를 잘 보살펴줄 수 있겠습니까?
3: 우리 4차 작전 전에도 애 하나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딸려 조국에 가게 되었네. 그 애가 떠날 때 취사반 동무들은 모두 그 애와 갈라지게 아쉬워했네. 그 취사반의 려령감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다고.
1: 취사반에 딸려도 애들이 고생이야 피면할 수 없지요.
3: 그래도 우리와 같이 있는 편이 낫지. 복을 누릴 수야 없겠지만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기보다야 나을 게 아닌가.
1: 애들을 데리고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3: 아이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세.
4: 아저씨, 여기서 절 받아주겠어요?
3: 아이고, 받고 말고 어디 받다 버리겠냐.
4: 아저씨.
0: 여자애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로모본 품에 머리를 파묻었다. 옆칸에 있던 취사반 전사들은 련장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이쪽으로 몰려왔다. 한 발 늦게 온 취사반장 려룡감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자 문어구에서 밀가루가 묻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5: 이보기들, 어디 자네들만의 련장인가? 나도 좀 선을 지어보는 게 어떤가?
1: 여반장 동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3: 자, 젊은 전사 동무들, 어서 련장감에게 자리를 내줘. 저러다 또 트집을 잡겠어.
5: 광전장, 네. 끝내 돌아왔구만.
1: 반장 동지, 그새 몸은 어떻습니까? 관절염이 도지지 않았습니까?
5: 괜찮아. 몇 번 도지긴 했어도 아직을 꾹 참고 견뎌냈더니 별일 없네.
1: 그거 참 대단하십니다. 로반장은 연세가 들면서 점점 붉어집니다, 그려.

0: 책을 꼽아가며 세보았지. 홍군 시대에 받은 건 그만두고라도 벌써 32폭이나 되네. 32폭. 난 다른 사람들이 붉은 삼련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네. 그럴 때는 무슨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랐네.
1: 남들이 그럴수록 우린 어깨를 낮춰야 하오.
0: 지도원 놈아, 난 그저 기쁘고 기운이 나서 해보는 소리야.
1: 령감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소?
0: 무슨 부탁이야?
1: 련장 동무가 고아를 데리고 왔는데 령감이 맡아서 길러주오.
0: 이 애를 말이요?
1: 여기 애는 얘 하나밖에 없지 않소? 왜 그러?
0: 난 못하겠어.
1: 아니, 못하겠다니. 방금까지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그러더니 왜 못하겠다는 거요?
0: 지난번에도 애를 하나 기르라고 해서 길렀더니 자네들은 내가 그 애하고 지내질라 하니까 훌쩍 데려가고 말았어. 난 그 바람에 마음이 허전하고 괴로워서 며칠은 그 애가 보고 싶어 혼났어.
1: 이거 령감이 맞지 않겠다면 다른 반에 맡길 수밖에 없구만.
2: 그럼 우리 련보에 두십시오.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0: 뭐? 자네가 보살피겠다고?
2: 그래요. 제가 보살피지요. 왜? 안 됩니까?
0: 자네같이 덜렁거리는 사람이 그 애를 어떻게 보살핀다고 그래?
3: 옆에서 그렇게 나오자 려령감은 생색을 내면서 여자의 곁에 다가갔다. 그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0: 너 몇 살이냐?
4: 10살이에요, 할아버지.
0: 이름이 뭐지?
4: 백용자예요.
0: 집을 떠난 지 며칠이나 되느냐?
4: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젠 잘 모르겠어요.
0: 머리에 때가 앉은 걸 보니 이 애가 집을 떠난 지 몇 달은 잘 되는 것 같아서 옷도 해지고 상체도 약을 갈아대지 못했구만. 예, 영자야. 주방에 가서 먼저 세수부터 하자꾸나.
4: 네, 할아버지.
3: 려령감이 백영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곽상은 려령감이 백영자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걸 보고 놀라운 표정이다.
5: 려반장이 조선말을 정말 잘하는데요.
1: 오리련에서 연락원을 내놓고서야 려령감의 조선말을 다룰 사람이 없지. 려령감은 이전에 데리고 있던 아이와 날마다 조선말로 이야기를 했네. 려령감은 그가 정말 끔찍했지.
5: 그럼 한시름 놨습니다.
1: 그런데 자넨 상처가 다 났나?
5: 상처가 났지 않고서야 어떻게 퇴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1: 그야 물론 퇴원시킬 수 있지. 그래도 자네의 낯색이 말이 아니네.
5: 어디 한번 후반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이 입원해 있는 사람치고 낯색이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눌러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기색이 변합니다.
1: 아무리 봐도 십중팔구는 뺑소니를 친 것 같은데.
5: 뺑소니라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3: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6: 北京时间8点整。